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못 올려놓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아카이브가 크게 돼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 가셔서 1012-1013 검색해보시면 You'll find a lot of past editions of a music boutique, you know, script archived in the blog. 좋습니다. 오늘 크로노타입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었는데 a couple more messages before moving on to music boutique. Ben's Browning 같은 경우는 late evenings and early nights are okay. And not much of an early beaver, right? Early beaver. Early bird gets the worm. 그죠? 어떤 분들 그런 주장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worm, 이제 먹히는, 먹힘을 당하는 early bird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그 worm들의 입장은 어떻냐라는 얘기도 하신 분이 기억이 납니다. Anyways, so let's do music boutique for today. 오늘은 한 곡을 먼저 틀어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t's a song that I listened to over the weekend. 근데 라이브 버전이고요. 국내 아티스트, 인디 아티스트인데 정말 충격적으로 저는 좋았거든요. 먼저 들어보실까요? 아무 사전 지식 없이 먼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산만한 시선. Medley of two songs, I believe. 옷장 블루스 and 우주 개.

just got into the Music Boutique with a song I felt was probably one of the best song that I've heard in a long time. 진짜 최근에 들었던 노래 중에서 저는 굉장히 최고라고 생각됐던 그런 노래인데요. I guess some of our QT님's agree. 헤일리님께서도 와, PD님 노래 좋아요, 곡 좋아요 라고 이렇게 주셨고요. 뽀글님께서도 옷장 블루스 멋집니다. 블루스 장르 이렇게 멋지게 잘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네요. Yes, coincidentally, I introduced some of the blues musicians in Korea. Actually, didn't even know about this band because 이 밴드 방금 소개해드린 밴드가 이름이 산만한 시선인데 they weren't actually known as a blues artist. 굉장히 포크 두 분이서 이제 결성한 포크 듀오인데 이렇게 블루스적인 음악을 하는 팀은 아니었거든요. So they were sort of out, not really within my radar. 정말 좋죠. It was actually a live version. And let me explain to you why I play that song. 이 곡이 어떤 곡이냐면요. Hello Rookie라는 그 제도 들어보셨나요? Hello Rookie는 이제 EBS 스페이스 공감에서 하는 이제 신인 등용문 프로그램입니다. And the one that you just heard by 산만한 시선 was selected as one of two Hello Rookie for the May of this year. 지난달 5월에 Hello Rookie로 선정된 아티스트 두 팀 중에 한 팀인데요. You know, competition to become that final two is 952팀이 지원을 해서 두 팀이 선정이 되는 겁니다. So you can kind of see what kind of competition they actually had to go through to be selected as the final two. 그죠? 정말 대구도 남을 만한 그런 실력의 그런 아티스트고 또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Hello Rookie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I wanted to talk about the role that the Hello Rookie had, influence that they had onto a Korean indie scene. Hello Rookie는 2007년에 시작된 그런 제도인데요. EBS 스페이스 공감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에서 시작된 신인 인디 뮤지션 컨테스트 프로그램입니다. So they've been doing this since 2007. Of course, there were some pauses in between due to some, you know, sponsorship issue and or whatnot. 하지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인디 뮤지션들을 발굴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So today I wanted to sort of get into some of the artists who debuted through this program, Hello Rookie. 뭐 대표적으로는 구카스텐이 바로 이 2008년의 대상팀이거든요. So Kukasten won the grand prize for 2008, which was the second year of inception of Hello Rookie. 그래서 바로 이 곡을 통해서 1등 대상을 거머쥐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지만 라이브 footage는 제가 찾을 수 없었습니다. I couldn't really find a good quality live footage, but I think you would remember this song. 구카스텐입니다. 거울.

국가스탠 거울 2008 Grand Prize Hello Rookie winner. So 18 years ago, and you know where 국가스탠 and Hayanu stands right now, 그쵸? 지금의 위상을 생각해보면 와, 그 당시에 국가스탠 멋졌습니다. 거울이라는 곡도 정말 좋았고요. So I'll be introducing some more musicians who debuted through Hello Rookie. 정말 훌륭한 뮤지션들이 너무 많아서. But before that, let me give you some background on the Hello Rookie that is going on right now. 좀 전에 이제 첫 번째 곡으로 산만한 시선이 이제 지난달 위너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So Hello Rookie has been going on since 2007, but you know, with the corona, you know, lockdown and everything, and some situation within the broadcasting company EBS. 이 코로나도 있었고 또 방송국이 사정 때문에 중간에 공백기도 꽤 있었습니다. Around I think 21, 22, 23, and many people thought that the last stage in 2023 was going to be the last. 그러니까 2023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라는 소문이 돌면서 그 이후로 이제 별 공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So we assumed that it was all over.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 구글이 이 300억이라는 상생 기금을 내놓는 그런 계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글이 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해서 상생 기금 300억을 기부를 하게 됩니다. 출연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바로 EBS에 출연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So as part of a 30 million won sort of a coexistence fund 상생기금 related to Google's antitrust settlement in Korea. So they decided to give that money to EBS, and then EBS decided to invest that money in free live performances, music broadcast, and also return of Hello Rookie. 그래서 이 공감 프로그램과 또 이 헬로 루키 이런 프로그램에 그 돈을 쓰게 되면서 헬로 루키는 화려하게 부활을 했고요. 그래서 요즘에 다시 이제 이 헬로 루키 오디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바로 아까 들으신 밴드가 그 이제 부활된 헬로 루키를 통해서 이제 선정이 된 밴드입니다. 그런 약간의 백스토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So many more 정말 많은 뮤지션들 어떤 분들을 소개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했는데 even the guitarist 박주원 made a debut through Hello Rookie. 사실 박주원 씨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기타를 잘 치는 분이었는데 이 데뷔가 좀 늦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좀 약간의 늦가기 데뷔라는 말도 했었는데 so many people consider 박주원's debut through Hello Rookie pretty late one. But you know how he is doing right now. 그래서 박주원 씨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우승한 것도 아니고 결선 진출 팀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박주원 집시의 시간.

Chipsy의 시간 박주원 who was one of the winners, not the grand prize, winners of Hello Rookie in 2017. 그리고 굉장히 많아요. 실리카겔도 Hello Rookie 밴드였었고요. 뭐 Bye Bye Badman, Core Magazine, Rock and Roll Radio 정말 훌륭한 팀이 Hello Rookie를 통해서 발굴되었습니다. A lot of great bands and artists were discovered through this program. 계속해서 쭉 연결이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So here is a winner, not the grand prize winner, but one of the finalists for 2017. 아도이 역시 헬로 루키 밴드입니다. 아도이가 바로 이 곡으로 2017년에 파이널리스트였는데요. 들어보실까요? Saint.

In a world filled with louder and faster music, it is often the smallest songs that leave the deepest footprints. Many of us think of children's songs as something we leave behind when we grow up, but these songs are never meant for just children. They were written for the child that still lives quietly within all of us. 어른들과 어린이가 함께 듣는 동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의 시간, 동요 위클리 시작합니다. So I think if you are familiar with this segment, that's great. But if you are, listening to this segment for the first time, let me just give you a brief backdrop of this segment.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날 동요 두 곡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I am introducing a couple of children's songs every Tuesday at this hour. 근데 그냥 동요 두 곡을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라 각 동요 에 잘 어울리는 매칭이 되는 그런 대중음악을 함께 선곡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So every children's song that we introduce, feature on this segment, there will be a matching song. It could be a popular song, a pop song, or 가요. It could be many different forms of music, different genres of music. 그 선곡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So let's get to our first children's song for today. It's titled 배고픈 호랑이입니다. 배고픈 호랑이. You can kind of get the vibe just by listening to the title of this song. 그죠? 배고픈 호랑이. Hungry Tiger. Hungry Tiger. 배고픈 호랑이는 국악 동요의 장르입니다. I think I've said this a couple of times. There are different genres in 동요 as well. There are, what we call the ballad. So, counterpart of ballad in 동요 is 서정 동요. And there are also 국악 동요, which is a traditional Korean children's song. 약간의 그런 음계나 그런 장단 같은 것을 이 국악에서 이제 차용을 해서 이 곡을 만든 곡들이 국악 동요인데요. 배고픈 호랑이는 그런 국악 동요 장르입니다. So, 배고픈 호랑이는 이 가사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전래동화 해와 달 중에 나오는 동화 내용인데요. 이 떡장수 아주머니와 무서운 호랑이의 어떤 이 대치 장면을 아주 익살스럽게 표현한 그런 가사입니다. It's a playful scene from the Korean folk tale, The Sun and the Moon, featuring very cute and hilarious standoff between a rice cake vendor. 떡장수 아주머니, rice cake vendor and a fearsome tiger. 아이들이 굉장히 또 동요 대회에서 많이 부르는 곡이기도 한데요. Here goes the lyric. 옛날 옛날 한 옛날에 어느 깊은 산 속에 어슬렁 어슬렁 호랑이 배가 고파. A long time ago, deep in the mountains, a hungry tiger wandered here and there. 어슬렁 지나가던 떡장수 아줌매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라. Just then, a lady selling rice cakes, also a rice cake vendor lady, happened to pass by the moment she saw the tiger. 지나갈까 망설이는데, 엉 하며 무서운 호랑이 하는 말 좀 보소. She froze in surprise when she saw the tiger. She couldn't decide whether to go on or turn back. Then, with a mighty roar, the fierce tiger spoke. 어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Give me one rice cake and I won't eat you. 불쌍하고 불쌍하다. 호랑이 기세는 어디 갔나. What a pitiful sight. Where had all the tiger's fierceness gone? 옛다, 떡 먹어라. 배고팠느냐? 떡 하나 먹고 힘내거라. Here we go. Have a rice cake. Were you that hungry? Eat your rice cake and get your strength back.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좀 뭔가 이렇게 정겹고 우리가 알만한 그런 내용이죠. 어디서 많이 예전에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이죠. 한번 들어보시고요. 배고픈 호랑이 국악 동요이고요. The singer is 황지연 and 작사 작곡은 조원경 작사 and 김신혜 작곡입니다. 들어보시죠.

Yes, a short and sweet, don't you think? 아, 참, 황지연 어린이. 잘 불렀어요. 진짜. 이렇게 부르면은 동요대회 나가면 1등 합니다. I think she has everything it takes to win a grand prize at the 동요 contest. And this song apparently is often sung at the 동요 contest. 이 동요대회에서 많이 불리우는 또곡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짧은 곡인데, did you notice that there is a tempo change? 그죠? 뭔가 이렇게, 호랑이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죠? 지나가던 떡장수 아지매,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라. 약간 분위기 체인지가 되잖아요. And interestingly, this song uses two different 장단. 첫 번째는 약간 그 천천히 가는 국거리 장단으로 시작했다가 약간 템포가 바뀌면서 자진몰이 장단으로 이제 바뀌는. 국악 동요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I think in a format of a 국악 동요, you see a lot of 장단 change within a song, just to kind of describe a different situation and vibes. 잘 들었습니다. 황지현, 배고픈 호랑이. 그래서 와, 이 매칭송을 어떻게 찾을까 굉장히 고민이 되면서도 굉장히 또 쉬운 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I was kind of torn about whether to find a song about Hungry Tiger. And you know that there aren't that many popular songs that talks about Hungry Tiger, right? 그래서 이 옛날 그런 전래 동화를 거기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쓴 곡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So I was thinking of finding a song that was inspired by a folktale, traditional folktale. And 그런 곡을 생각할 때 항상 저는 이 곡이 처음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들어보실까요? 육각수입니다. 홍보가 기가 막혀.

예스 흥보가 기가 막혀. 육각수 love that song 진짜. 전 정말 이 노래 좋아하거든요. So that was your matching song, the matching song for 배고픈 호랑이. So I'm assuming that this 흥보가 기가 막혀 was inspired by the 흥보전. 그래서 가사를 한번 볼게요. 아이고 성님 동상을 나가라고 하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오 이 엄동설 안에. Oh brother. You're telling me to leave. You're telling your little brother to leave. Where am I supposed to go in this bitter cold? 갈 곳이나 일러주어. At least tell me where I should go.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배기 숙제 줄여 죽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Should I head to 지리산 or 수양산 where 배기 and 숙제 starve to death? 아따 이놈아 내가 네 갈 곳까지 일러주냐? 잔소리 말고 썩 꺼져라. Hey, you rascal. Do I have to tell you that too? Stop whining and get out of my house. 해지는 겨울들력, 스며드는 바람에 초라한 내 몸 하나 둘 곳 어데요? As the winter wind sweeps across the fading fields, there's not even a place for this weary soul to rest. 어디로, 아, 이제 난 어디로 가나. 이제 떠나가는 지금, 허이여. Oh, where should I go now? As I take my leave. 허이여. 허이여는? 그렇군요. 아, 잘 들었습니다. 육각수의 흥부가 기가 막혀였고요. 좋습니다. So, let's move on to our second song for 동요. 난 네가 좋아, 난 내가 좋아라는 곡인데요. Also, kind of talks about the friendship of you know children, 아이들의 그 우정에 관한 그런 노래예요. 또 가사는 들어보면은 약간 확 귀에 들어오실 만큼 와 우정, 예쁜 우정에 관한 노래구나. 정소희 작사, 홍재은 작곡의 곡인데요. 싱어가 잠시만요. 동요상자라는 싱어들의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난 내가 좋아.

동영상자 난 내가 좋아. 랩도 나오고요. 굉장히 요즘 세대가 좋아할 만한 그런 동요이죠. Very trendy 동요 for sure, but it was actually released quite some time ago. 저는 이 리듬이 박자가 너무 좋더라고요. 난 네가 좋아, 정말 난 네가 좋아. 그 박자 있죠. 너는 특별해, 네가 자랑스러워. Such a nice, unique flow to the melody. So we can kind of see that this is about the friendship between young kids. 그래서 오, 이 친구 우정에 대한 노래가 뭐가 있을까? 많죠. 그래서 이 곡을 선곡을 해 봤습니다. 김민우입니다. 휴식 같은 친구.

휴식 같은 친구 김민우. It was a huge hit back then. 근데 가사를 다시 한번 잘 보니까 굉장히 신기합니다. So it starts by saying 여자친구가 나한테 남자들만의 우정이라는 게 뭔지 말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거든요. And this is his answer. 그럴 땐 난 가만히 웃고 있다가 너의 얼굴 떠올라 한번 웃지. 그 남자친구끼리 얘기입니다. 언젠지 난 어둠 밤길을 달려 불이 꺼진 너의 창문을 두드리고는 들어가. So I drove through the darkness and knocked on your door. 불이 꺼진 너의 창문을 두드리고는 들어가. 내 옆에 그냥 누워만 있었지. 아무 말도 필요 없었기 때문이었어. I got up and I just simply lay beside you because words weren't necessary. 한참 후에 일어나 너에게 얘기를 했었지. 너의 얼굴을 보면 편해진다고. 나의 취한 두 눈은 그렇게 웃고 있었지. 그런 나를 보면서 너도 웃었지. So this is between like a guy friends. 근데 제가 생각하는 남자들 간의 어떤 운정과는 상당히 좀 좀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표현력이 뛰어나고 이렇게 뭔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Anyways, that was the matching song for 난 네가 좋아, 김민우, 휴식 같은 친구였습니다. As we are running out of time, last song that I prepare, actually, our QT님s, I think, have noticed. 쿨피스님은 요즘엔 네가 좋아 최성건 크크 상민님도 최성건이 좋아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준비한 거 아셨죠? 최성건 네가 좋아.

0: Welcome to Music Boutique. Music Boutique is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So let's get into it. 오늘 참 많은 메시지와 또 어떤 따뜻한 그런 마음들을 보여주셔서 I'm very impressed and I feel very happy, but very, sort of I felt like I ran out of gas. 하지만 오늘 준비한 Music Boutique 다시 주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o I wanted to talk about this thing called talkbox. Talkbox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I can't really say it's an instrument. 악기라고 할 수는 없는데 talkbox라는 약간 조그만 이런 이펙트 박스 같은 게 있습니다. So 그게 뭐냐면요. 실제 악기 소리를 예를 들어서 이제 기타를 이 톡박스에 연결하고 이 톡박스에 이 튜브 같은 게 있어요. 그 튜브가 연주자의 입으로 갑니다. 그래서 연주자가 그 튜브를 물고 기타를 치거나 아니면 키보드를 치는 그런 거죠. So talk box is a device that sends the sound of an instrument, right, to a performer's mouth through a tube.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타와 아니면 키보드를 연주자의 입으로 연결을 해주는데 그 연결을 해주는 중간 이 디바이스가 톡박스라는 것인데요. 아마 톡박스가 뭐야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보시기는 했을 겁니다. So you play a guitar. Let's say you play a guitar. Make a certain note. 어떤 음을 내는데 그게 저희는 앰프를 통해서 소리가 나가죠. So it is amplified through an amplifier, right? An amplifier에서 뭔가 이 톤을 조절하면은 원하는 대로 이제 톤이 조절이 되겠죠. But our mouth kind of functions as an amplifier. So when we changed the shape of our mouth, 그래서 입 모양을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발음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 발음의 어떤 뉘앙스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기타 소리에. 좀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사람의 입이 어떻게 보면 필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So our mouth becomes a filter of either the guitar sound or the keyboard sound. 그래서 제가 클립을 하나 준비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 이 톡박스가 어떻게 이 연주가 되는지 먼저 이제 키보드로 연주를 하는데요. 키보드 소리가 이렇고 이게 입으로 연결이 되면은 튜브가 어떤 소리로 바뀌는지 설명하는 클립이 있거든요. So there's a clip that I found that really explains the mechanism behind the talk box.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 그냥 켜주시고요. 감독님 이 클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키보드로 내는 소리죠. 아무것도 연결 안 되고 키보드로 내는 소리.
1: So to use the talk box, you're going to put the tube in your mouth and the sound that's coming out of the tube is going to go into your mouth and you are going to mouth words and that's where you get the sound.
0: 네,
1: so here's what the talk box sounds like as you put it in your mouth.
0: 이제.
2: What's up? This is a talk box, yeah. Doop, doop, doop, doop, doop, doop. Tonight, yeah.
0: 신기하죠. So that exact keyboard sound is converted into that kind of sound by putting the tube to the player's mouth.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튜브를 물고 음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 모양만 발음만 하면은 so the keyboard kind of imitates the pronunciation style of your mouth.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you heard is a keyboard, connected to a person's mouth through a tube. 하지만 기타로도 굉장히 많이 이런 게 연주가 됐었는데 아주 흔한 예로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곡인데 감독님 이 곡 한번 잠깐 밑에서 틀어주세요. 반조비 노래죠. 우와 우와 우와 어. So you might have wondered, what does that sound come from? Ooh-wah, ooh-wah, ooh-wah, ooh-wah. So Richie Sambora, the guitarist of the band Bon Jovi, was one of the maestro of using the talk box. 그래서 기타를

톡박스에 연결하고 그 톡박스가 본인의 이제 입으로 튜브를 통해서 연결되면서 이제 기타를 연주하면 본인은 그냥 그 마이밍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So Living on a Prayer 듣고 계셨는데 그래서 반조비가 꽤 많이 이 톡박스를 사용했었는데 또 반조비의 곡으로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죠. It's My Life.

life. That was Bon Jovi, It's My Life. So even the guitar solo was done through a talkbox.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너무 신기하죠. 스카프드른 낙타님께서 본조비 그냥 녹음한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톡박스 효과. Yeah, it sounds very, I don't know, funky, right? But there's was this technology behind all that. 독더미님 역시 신스보다 자유롭다고 봐야 될까요? 흥미롭네요. Yes, synthesizer나 기타의 어떤 표현력에 이 사람의 어떤 발음, 어떤 특정 발음 스타일을 입혀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날개를 달아준 거라고 볼 사람의 날개를 달아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So it gives very humane feel.

to synthesizer by a mouth serving as the filter, final filter. 그런 것입니다. So, 방금 본조비는 이제 리치 삼보라 기타리스트가 이제 기타를 톡박스에 연결한 건데요.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of how synthesizer would be connected to talkbox. 아까 이제 클립 들려드린 거는 이제 신디사이저가 톡박스에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This song by Tupac, California Love라는 곡에 바로 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 피처링이 되는데요. There's this guy named Roger Troutman who is a funk musician, right? And he is known as you know, the maestro of talkbox. 그래서 그 그분의 이제 톡박스 보컬이 바로 피처 아주 헤비하게 피처리 된 곡인데 it's almost it's the DNA of this song. 이 곡의 거의 그냥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it was actually produced by Dr. Dre for Tupac. 그래서 투팍의 곡이지만 이 곡을 Roger Troutman이 톡박스를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한 그런 멜로디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Tupac, California Love.

Tupac, California Love. So people would just assume that this is Robert Trotman's vocal and some post effect to it, putting some post effect to it. 이제 녹음한 다음에 후 작업으로 이제 effect를 입힌 거라고 생각하는데, no, no, not at all. Actually, it is a talk box, a very iconic talk box performance by Roger Troutman, who is considered the icon of talk box. 신기하지 않나요? 그죠? 헬륨가스라도 마셔야 되나? 이렇게. 헬륨가스 마셔도 좀 이런데라고 이렇게 큐티님께서 늘께서 말씀해 주신데 kind of, yeah, has that feel to it. Huh? 그래서 또 이런 톡박스가 예전에만 쓰인 것이 아니라 with all this retro movement, you know, artists these days are actively using talkbox with their music. And Bruno Mars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진짜 톡박스를 제대로 쓴 뮤지션 중에 한 명인데요. 이 24K Magic 역시 바로 시작하자마자 톡박스가 됩니다. Right off the gate, you'll hear the talkbox intro with this Bruno Mars song. 한번 들어보실까요? 24K Magic.

24K Magic, Bruno Mars.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 톡박스 제대로 쓰면 정말 멋집니다. It has to be used in the right context and the right style of music. But I think, you know, Bruno does it just so good, so well. 그래서 톡박스 얘기를 했는데 보코더라는 게 있어요. It's very kind of a similar sounding. 이제 톡박스는 입 모양으로 이제 그 사운드를 쉐입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 보코더라는 거는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은 사람의 목소리와 이 신디사이저를 전자적으로 합성을 하는 것입니다. So, talkbox, you know, physically sends an instrument sound into the performer's mouth, right? But whereas a vocoder electronically combines a human voice with a synthesizer to create this very robotic vocal effect. 그래서 Daft Punk 음악을 들으면은 보코더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Maybe next time we'll delve into a vocoder. 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이 컴퓨터가 이제 사람 목소리를 신디사이저에 입히는 건데 스티비 원더도 굉장히 많이 사용한 그런 것입니다. So let me end with Peter Frampton, Show Me the Way.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공연이나 어떤 녹음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프로젝트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들의 그런 중요한 순간들을 한번 오늘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까 하는데 이첫 번째 아티스트는 첫 번째 아티스트의 모멘트는 하나의 짧은 스토리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실화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1953. 첫 번째 스토리로 1953년 여름으로 여러분을 한번 모셔가 볼까 합니다. A young man, just 18 years old, walks into a small recording studio in Memphis, Tennessee. 한 젊은이가 멤피스주의 테네시의 작은 녹음실에 들어섭니다. 나이는 18살. He is quiet and polite. 아주 조용하고 예의 바른 그런 청년이었죠. But he's not there to chase fame. He is there with $4 in his pocket and a heart full of love for his mother. 그 청년은 뭐 스타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그곳에 온 청년은 아니었고요. 그저 그냥 주머니에 $4를 쥔 채 어머니를 향한 가득한 사랑 가득한 마음만 가지고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He had seen an ad in the window of a recording studio that says you could pay a few bucks and record your own song, just a simple acetate disc to take home. 청년은 한 리코딩 스튜디오 창문에 붙어 있는 광고를 본 거예요. 몇 달러만 내면은 레코드판에 노래를 녹음해 주는 그런 서비스였어요. Not for himself, so he walked in and said he wanted to make a record, not for himself, not for radio, but as a gift for his mom, Gladys. 이 청년은 그 스튜디오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한테 드릴 선물로 음반을 녹음을 하고 싶어요. He sang two songs that day, My Happiness and That's When Your Heartache Begin. 그날 그래서 그는 두 곡을 불렀어요. My Happiness와 That's when your heart aches. Sweet and sentimental, perfect for a mother who meant the world to him. 달콤하고 감성적인 발라드였는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엄마에게 드리고 싶었던 그런 노래들입니다. The voice was young, unpolished, but there was something there, something honest, the kind of voice that could shake the world. Although nobody knew it then. 그의 목소리는 굉장히 어렵고 다듬어지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굉장히 진실된 울림이 있는 목소리였어요. 아무도 몰랐죠. 물론 그 당시에는 언젠가 이 세상을 뒤흔들 목소리라는 것. He recorded the songs, tucked the little record into a sleeve and took it home. His mother Gladys was overjoyed. 그래서 그는 두 곡을 녹음해서 작은 레코드를 소중히 챙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글래디스는 사람들이 말하길 그 선물을 정말 너무나 기뻐했다고 합니다. And that was it. No headlines, no screaming fans, just a boy, a booth and a song for his mama. 그게 다예요. 신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뭐 팬들의 환호가 있었던 거 아니고 그냥 한 소년과 작은 스튜디오 부스, 그 다음에 엄마를 위한 노래 한 장. Of course, that humble little session would become the spark. Not long after, producer Sam Phillips would hear that voice. And the rest, as they say, is rock and roll history. 하지만 그 겸손한 순간이 뭔가 거대한 시작의 서막이었던 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프로듀서 샘 필립스가 그의 그 목소리 녹음을 듣게 되었고 그 다음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락앤롤의 역사가 됩니다. My Happiness 그 당시의 녹음 그대로 한번 들어보시죠.

That was Elvis Presley. 주인공은 바로 Elvis Presley였습니다. My Happiness, original recording, 1953. 바로 그때 녹음한 그 원곡 그대로입니다. So, 18-year-old Elvis Presley walking into a Sun Records in Memphis, not to become a star, but to record a song as a gift for his mother. 엘비스 프레슬리는 잘 알려진 사실이죠. 어머니와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던.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좀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도 그 굉장한 실의에 빠진 것도 사실이죠. So he paid $4 to record two ballads onto an acetate disc as a gift to his mother. 그 당시에는 이제 판에다가 이렇게 녹음을 해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4불을, $4를 내면은 두 곡을 녹음해서 디스크에 담아준다. 엄마한테 선물 드리려고 그 스튜디오에 갔다고 합니다. So, interesting factoid. The staff at the studio, receptionist Marion Kasker. 그 스튜디오에 이제 그 사물을 보시던 어떤 분께서 noticed his unique voice. 이 청년이 목소리가 굉장히 특이하대. 특이하네. 라고 이렇게 그 뭔가를 알아봤다고 합니다. 근데 뭔가 기록만 해두고 그냥. So he, she asked him, you know, what kind of singer he was, and Elvis said, "I don't sound like nobody." I don't sound like nobody. 나는 어느 누구와도 비슷하지 않습니다라고. So the receptionist, Marion, was intrigued and made a note of his name and passed his name to Sam Phillips, the producer, and also he was running that studio. 그 Sun Records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한테 녹음을 해주는 거니까, 뭐 그분이 이렇게 프로듀서니까 그거에 관여를 하진 않았는데, 이제, 일하시던 분이 그분한테 이제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노래가 탄생했고, 그 스타의 어떤 그 역사가 바로 그때 시작이 된 건데요. 참, 엄마를 위해서 녹음한 두 곡,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길로 들어섰다는 게참 흥미롭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갈게요. 비틀즈의 곡인데요. 두 번째는 If you are familiar with the pop history, there's something called the British Invasion. 뭐냐면은 이제 그 영국의 침략, 어디를 침략했냐? 미국을 침략. So British Invasion of the US. 바로 이 비틀즈가 미국에 상륙한 것을 두고 바로 그 브리티시 인베이전의 시작이다. 뭐 비틀즈 이후로 이제 많은 뭐 롤링스톤스나 플리트우드 맥은 아니죠. 네, 여러 이제 밴드, 더후 같은 밴드들이 이제 미국 그런 대중들을 사로잡은 그런 계기가 됐는데, The Beatles made this historic appearance at a TV show called Ed Sullivan Show. 아주 유명한 저녁 시간에 하는 이 토크쇼였는데, 뭐 거의 모든 국민들이 보는 토크쇼인데, 이제 뮤지컬 게스트가 항상 있었나 봐요. So, entire generation tuned in on this night, 1964, 1964년 2월 9일 바로 방송된. So, the Beatles became a cultural force in America overnight. 그래서 바로 British Invasion initiated, 영국 파의 미국 시장 침략이 시작된 밤이라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그런 밤이죠. 그때 Ed Sullivan Show 퍼포먼스를 한번 들어보시죠. Beatles, I want to hold your hand.

코코님께서 오늘 레전드 특집인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오늘은 그 뮤직부티크에서 I wanted to do a special moment, a pivotal moment in artist history. 이 아티스트의 어떤 커리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었던 그런 어떤 퍼포먼스, 어떤 한 사건, 여러 가지 그런 순간들을 한번 기억해보고 그거에 맞는 또 퍼포먼스였으면 이제 노래를 틀어드리고 그런 기억하는 순간을 좀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그러니까 뭐 아티스트의 정말 운명적인 순간들 정말 이정표가 된 순간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희님께서는 British Invasion 너무 흥미로워서 많이 찾아봤어요. 엄청 흥미로운 주제라고 하셨는데 Right. As I said, the very performance by the Beatles at the Ed Sullivan Show in 1964, February 9th, 1964. Ed Sullivan Show has a huge symbolic meaning. The fact that the Beatles performed at the Ed Sullivan Show. 어떻게 보면 미국 국민들이 다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자존심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런 어떤 미국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에 영국을 대표하는 밴드가 나와서 공연을 했고 그 계기로 인해서 이 미국 대중들을 브리티시 밴드들이 사로잡았다. 그렇죠. 브리티시 그런 락 밴드들의 어떤 물결이 이 비틀즈의 퍼포먼스를 필두로 해서 막 쉴 새 없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미국도 상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죠. 그런 브리티시 밴드. I think I mentioned that those bands were the Beatles, of course, the Rolling Stones, the Who, the Kinks, the Animals, the Yardbirds 그런 밴드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많이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미국 밴드에게 많은 영향을 줬지만, but nowadays it's all you know, they influence each other. 상호 어떤 영향을 너무 많이 주고받았기 때문에 영미, 이두 파워 간에. 요즘에는 오히려 영국 밴드들이 더 미국의 블루그래스나 뭐 블루스, 그 다음에 컨트리 음악을 미국 사람들보다 더 제대로 하는 밴드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굉장히 브리티시의 어떤 글룸을 담은 미국 밴드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one example would be an American band that sounds exactly like Led Zeppelin. 그죠? 그래서 뭐 서로 그 당시에는 영향을 줬지만은 지금은 거의 뭐다 서로 너무 영향을 주고받아서 그 영미 밴드를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모모님께서 메시지 주셨는데 와, 처음 보고 충격의 느낌이라고 하시면서 대학가요제에서 무한궤도 전람회 봤던 그 순간. That's what I'm talking about. That's what I mean exactly. 저도 한국 가요사에서도 분명히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I just focused on the, American and the British music scene. But if you think about Korean music scene, there were those watershed moments, groundbreaking turnaround point. 그 분명히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무한궤도 또 전람회. 저는 무한궤도 가 굉장히 파격적이었다고 생각해요. I think as soon as you heard the intro of this song, 이 곡의 인트로를 듣자마자 그 키보드 있죠? 따다다다다다다다 그 듣자마자 와, 이 친구들은 뭐냐? 이 밴드는 그냥 인트로에서 끝났다라는 그런 평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shocking했던 그런 퍼포먼스였죠. 물론 대상을 탔고 you know the rest of history, they say. 한번 들어보시죠. 무한궤도의 대상 받은 버전입니다. 그대에게.

0: 您正在收听的是 FM 一零一点三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0: Yo, yo, morning groovers, get ready because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The lyrics stay the same, but the delivery completely out of control.
1: 지금부터 또 오늘의 게스트가 노래 가사를 열심히 낭독해 드릴 거예요. 우리 모닝그루버들을 위해서요. 오늘의 이 게스트가 자신만의 말투로 열심히 읽어드릴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가사 낭독을 잘 들어보시고요. 아, 이 노래 이건 것 같은데? 떠오르시면 그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0: So get ready to take a guess to the song title while you hear this alter ego read out the lyrics out loud.
1: 여러분들께서는 노래 제목을 맞춰주셔야 되는 그런 예리함이 조금 필요한 코너입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아, 이거 이 노래다 떠오르시면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Okay, so today's guest will be a very special guest.
1: 예전에도 모닝그루브에 한번 출연을 하셨었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강주은 씨가 오셨습니다. Oh, welcome to the studio. Welcome, welcome. 강주은 씨가 이제 오셔가지고요.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어렵게 소비했어요. 그러니까 가사 잘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0: We had hard time casting 강주은 씨, so she's gonna be here reading out the lyrics right now.
1: 강주은 씨, off you go. It is your turn to read out the lyrics. 읽어주세요.
2: 민수, 그러니까 자꾸만 한 시간마다 보고 싶다고

감정 없이 말하지 않아. You need to be real. 흔하게 널린 그 연애 지식은 통하지 않고 100번을 넘게 사랑한다 했는데 감동 없이 말하지 마라. You say you love me more than 100 times, but you need to show me, alright? 그러니까 내 말은 잘 잡혀가던 분위기마저 깨버리잖아. 여자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 그러니까 앞으로 민수 너가 honey 하루에 네 번 사랑을 말하고 tell me you love me 4 times a day, okay? 그리고 웃을 때는 8번 웃고 그렇지. 그리고 이건 내가 말하기 조금 부끄러운데 그냥 6번의 키스를 해줘. Kiss me 6 times a day, okay? 이게 이것이 바로 민수가 날 어떻게 좀 열어주는 그 단 하나뿐인 그런 비밀번호야. It's our secret code. 그러니까 누구도 알 수 없게 그냥 너만이 나를 가질 수 있도록 Yeah, you're my secret boy, Minsu. 그러니까 제발 좀 아무 데서나 나타나지 마. Thank you, Mr. Kang. Not Mr. Kang, Miss Kang. Thank you, thank you.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시고요. I'm back, morning goobers. Could you guess the title of the song? 여러분들 눈치를 좀 채셨나요? 이 가사 제목, 하루에 8번, 뭐 어쩌고저쩌고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노래 제목이 무엇일까요?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What is the title of the song read by 강준 씨? Let me know.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Okay, morning groovers. I know that you would have hard time trying to guess and come up with the answer. So I will give you guys some time. 여러분들께 시간을 좀 제가 드릴게요. We're gonna take a listen to a special song by 장현철. 이 노래가요. 그 최민수 씨가 말투가 왜 점점 강준 씨로 최민수 씨가 주인공이었던 그 90년대 인기 드라마 OST입니다. 우리 박은희 팀장님께서 또 센스 있게 이 곡을 선곡을 하셨네요. So let's have a listen to 장현철 걸어서 하늘까지.

이 노래가 우리 민수 오빠가 출연한 드라마 OST인데, We just listened to 걸어서 하늘까지 by 장현철 that featured 최민수, who is the husband of Mrs. 강주은. 여러분들 이 드라마 보셨나요? 카리스마 하면 또 최민수 씨 아니었어요? 그쵸? 저는 최민수 씨가 뭔가 그 라이브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으로 처음에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수인 줄 알았거든요. 내 사랑 그대 막 이런 거막 이렇게 부르셨던 것 같은데 관중석으로 막 가가지고 고해도 부르시고 뭔가 그 태토 그 오리지널 원조 태토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최민수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 노래 듣고 오셨는데요. Okay, I'm very satisfied because I see some guesses by our morning groovers. Ooh, finally. 우리 얼짱님께서 푸하하하 강주은 씨 수고하셨어요. 정답 유나의 비밀번호 486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Good guess. 우리 5532 morning groover said 비밀번호 486이요. 강주은님 말투 흉내낸 거 너무 웃기잖아요. 라고 하셨어요. Are you guys even aware of the way she talks? Because I love 강주은 씨. 강주은 씨. 나름 TBS EFM 애청자셨을걸요? 지금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너무 슬프지만 예전에 한번 뵀을 때 프로그램 잘 듣고 있다고 해주셨거든요. So yeah, well, from what I heard from her directly talking to me, she used to be an avid listener of TBS EFM. So we love 강주은 씨. 우리는 그래서 강주은 씨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듣고 계셨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썸머께서 지나치게 오버를 하는 게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558 모닝그룹범 정답 유나의 비밀번호 486 굿모닝입니다. 꽉 막힌 도로에서 갇혀서 즐겁게 듣고 있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아 그러니까요. 기분도 안 좋으실 텐데 You must feel really horrible and stressed out in that congested road. But as long as you're enjoying your time, you know, deciding to listen to 모닝그룹. 아 정말 길은 꽉 막히고 별로지만 난 모닝그룹을 들으면서 기분 좋은 아침 보낼 거야 라고 다짐을 하신 거잖아요. 그쵸? 그래요. 이왕 뭐 이렇게 된거 즐겨야죠. 라디오 들으시면서. 그쵸, 그쵸?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출근 잘 하세요. 7641 Morning Groover said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유나의 비밀번호 486. 제 이름이 나와서 놀랐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So suddenly your name appeared. So the names that I've been mentioning so far are 강민수 and 강주은. 혹시 민수님이실까요? 우리 우키키키 모닝그루버? 최민수씨일까요? 혹시? 2481 모닝그루버 also sent in the answer. 유나의 비밀번호 486입니다. 오늘은 차분한 캐릭터라 정답 맞추기가 쉽네요. 딱 신호대기 걸려서 간만에 문자 보냅니다. 즐거운 한주 시작하세요. 라고 해줬습니다. So today's character was rather calm, so I was able to come up with the answer. Was the other characters not so calm? 그동안 뭐 누구 나왔었지? 뭐그 뭐냐? 크리스티나. 아, 오케이. She's not calm, obviously.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도널드 트럼프. 아, 그쵸. 도널드 트럼프도 이렇게 캄한 사람은 또 아니고. 저번에 뭐, 아, 유치원 선생. 아, 그러네. 간만에 좀 이렇게 로우키, 이렇게 차분한 분이 나왔네요. 그쵸, 그쵸. 모닝그루버들 앞으로도 우리 스페셜 게스트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Wonderhoff said, 비밀번호 486 유나요. 예전에 차에서 들으니까 처음에 썸머피디님이 하는 줄 몰랐거든요. 게스트라고 하셔서. 진짜요? 게스트 맞는데 제가 하는 줄 알았다고요? 나중에 알게 되고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시간 너무 기다려집니다. 개인적으로 저가항공사 스튜어디스 분이 제일 웃겼어요. 라고. 감사합니다. 아, 제가 열심히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I'm trying to come up with all these characters. I'm pulling it off, and I'm just really glad to hear that you're really enjoying this segment. 그래요. 이 코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참, yeah, you might have mixed feelings about this segment, but as long as I see some people enjoying it, that makes me really happy. 우리 선쌤 모닝 그루버. 바빠서 출첵 못할 뻔했는데 강준 쌤 모닝그루브에 다시 나오시는 거 듣고 완전 반가워서 출석했죠영. 최민수님까지 강제 소환되셨어요. 최고다 쌈모 누나. 아 아니 주은 쌤이 와중에 정답도 맞춰야 되죠. 그럼요. That is like the whole point of the segment, guessing the answer.

여러분들, 이게 게스트는 그냥 읽어주는 사람일 뿐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맞춰주셔야 되는 그런 코너입니다. 우리 553이 모닝그룹어. 어마마마마마, 트럼프 게스트 또 언제 나오셨나요? 그것만 놓쳤네요라고. Oh my god, you missed out on Donald Trump? Yeah, it was like a global guest invitation here on Morning Groove. 뭐, 어쨌든, 글로벌적인 좀 외교 성과라고나 할수 있을까요? 네, 모닝그룹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해외 이제 게스트들로 하나둘씩 좀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게스트가 도널드 트럼프였어요. It's actually uploaded on our YouTube channel. TBS EFM 모닝그룹 유튜브 채널 쇼츠에 이 등장한 장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뭐 그거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께서 트럼프는 조금 안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I'll try to work on it, 모닝그룹ers. 좋아요, 모닝그룹ers. It is time for me to reveal that answer. 가사가 조금 변형이 됐었죠. Yeah, the lyric was a little twisted because it wasn't read by me, it was read by someone else. 감정 없이 말하지 마라. 흔하게 널린 연애 지식은 통하지 않아. You say you love me more than 100 times, but you need to show me, right? 100번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나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는 하루에 4번 사랑을 말하고 Tell me you love me 4 times a day. This is like a rule, hidden rule amongst the couples mentioned by Yoonha, the singer. 코코님께서 너무 열심히 하는 선모님이라고 하셨는데 감사해요, 감사해요. So the answer was 비밀번호 486 by Yoonha가 정답이었습니다. Good guess, Morning Groovers. And also, if you are enjoying listening to this particular segment, Do let me know about the guest that you want us to cast. 여러분들, 좀 다음번에는 이 게스트 섭외해주세요. 저런 게스트 섭외해주세요. 이런 요청도 이제 보내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좀 섭외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졸린 눈으로 열심히 뉴스 진행을 하는 뉴스 앵커, 뭐 섭외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이런 요청을 주시면 또 섭외를 해보도록 할게요. Or if you want a particular character, you can always send in your request. 여러분들 신청만 해주시면 저희는 열심히 섭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자번호 #1013으로 또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대금의 요금이 됩니다. So that was the lyrics gone wrong segment for you, Morning Groovers. And we have more time left for you guys. We have news headlines and also weather update. And also, don't forget today's topic, Morning Groovers. That was, what is something that you never thought you would like but ended up loving? 오늘 MG Q&A 질문도 잊지 말아주세요. 절대 안 좋아할 것 같았는데 좋아하게 된 것.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문자 읽고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onder Hub continue to sing that morning입니다. 매번 출퇴근하면서 라디오로 배웠는데 오늘 휴일이라서 처음으로 유튜브로 보내요. 댓글은 써봤지만요. 진짜 너무 잘 듣고 있어요. 모닝그룹 없으면 출근 못하죠. 파이팅팅! 절대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좋아하게 된 것은 민트초코입니다. 어릴 때 치약 맛이라서 왜 먹나 치카치카를 하지 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호불호 강한 대표 주자로 알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취향도 바뀌나 봐요라고 하셨습니다. Well, first of all, thank you and welcome to your viable radio. Your first viable radio. 오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시청 1일이시군요. 이렇게 또제 얼굴 보고 이렇게 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많이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트초코 힘들기는 하죠. 네, 호불호 정말 세게 갈리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민트초코 러버로서 너무너무 반가운 메시지입니다. I welcome your message as a mint chocolate lover. Alright, thank you for sharing this Wonder Hub Morning Group. 반갑고요. 자주자주 보이는 라디오 놀러와 주세요. 티봉이가 여기 인사드리고 있죠? 안녕! 소년 들었어요. 티봉이. 너무너무 귀엽죠? 배 나온 티봉입니다. 뭐가 그렇게 맛있었니? Let's have a listen to that song finally. This is Yuna. 비밀번호 486.

move back in time. 오늘도 경계를 한번 넘나들어 볼까요?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넘나드는 코너입니다. 노래 한 곡을 오늘도 들려드릴 거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는 원곡자가 누군지 맞춰보시고 원곡자에 가진 나의 생각, 자유롭게 느낌 이런 것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we're going to play a song for you. Obviously a remake version or a sampled version of a song. And your job is to guess who the original artist is. Then feel free to let me know anything you know about that musician, your memories towards the musician, your feelings about their songs, and so on. We're going to be talking all about music. 그래서 음악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교양 있게 나눠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So yeah, do let me know the original musician. Today, we are going to play a song called Even If. Julian Lerner의 Even If라는 노래 들어볼 건데요. You know, it might not sound so familiar to you if you listen to the song title or the musician. 좀 생소할 순 있는데 듣다 보면 어? 이거? 아이고 그 노래잖아. 그 가수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믿고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딱 믿고 한번 들어보시면 정답이 떠오를 거예요. Julian Lerner의 Even If가 샘플된 곡이에요. 우리 가요의 한 획을 그은 아주 유명한 그런 그룹의 노래를 샘플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원곡 가수가 누구인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So obviously Julian Lerner's Even If is going to be a sampled version. It actually sampled a Korean song. 여러분 요즘에는 외국에서 한국 노래 샘플하는 게 유행이에요. 꽤나 많이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래 잘 들어보시고 과연 어떤 원곡자의 노래를 샘플링을 했는지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Obviously, I'm going to provide you that lovely, kind hint. 여러분들에게 또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힌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So get ready for it. 힌트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집에서 나서실 때 우산을 챙길까? 우산 챙기지 말까? 이런 결정은 이것을 보고 결정을 하죠. 그죠, 그죠? So you probably listened to this before deciding whether to bring an umbrella or not. You know, you want to check on weather. Like, what do you look at, 여러분들? 뭔가, 아, 오늘 좀 덥나? 이런 거 확인할 때 무엇을 보나요, 여러분들? 때때로는 좀 틀리기도 한데 또 맞으면 또 좋으니까. 자주 안 틀렸으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어떤 하루 시작할 때 준비하게끔 하는 거 어디 놀러 갈 때도 꼭 이거를 확인하잖아요. So when you go on a vacation, it's so important for you to check this, right? 여러분들 아 내가 모처럼 휴가를 썼는데 날씨가 받쳐줘야 되는데 어? 이거 한번 확인해볼까? 하면서 확인하는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것이 바로 원곡자예요. Alright, Morning Groovers, I gave you my hint. 문자번호 샵1013으로 Julian Lerner의 Even If 어떤 곡을 샘플링했는지 그 원곡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That was Julian Lerner, Even If. The key melody was this. You can say by my side, you can leave me now. Even if I lose everything. 여러분들 진짜 친숙한 멜로디 아니에요?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약간 좀 신나는 바이브로 들어봤었는데 That was obviously a sampled version of a particular song from Korea. 우리 한국의 가요 중에 유명한 가요 중에서 샘플링을 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뭘까요? 궁금하죠? 궁금하죠? Okay. I'm gonna read your messages. 여러분들 많이도 정답을 맞춰주셔가지고 한 분 한 분 소개해 볼게요. 코코모닝 그룹어. 날씨 챙겨주는 건 내 무릎의 관절? 여기저기 쓰시면 틀림없이 비우던데 라고 이렇게 또 재밌게 보내주셨어요. 예, 땡이에요. But that was a very cute one. 너무 귀여우세요. 우리 조금모닝 그룹어. 또 정답은 제 무릎입니다. 비가 올 예정이라는 건 제 무릎이 기가 막히게 알려준답니다. So my knees get sore if it's about to rain. So the answer is my knees. 아 진짜 이렇게 진짜 느껴진다고요? 제 친구 중에서도 그런 친구 있는데 그게 무릎 관절이 안 좋다는 뜻인 거 아니에요? 원래 그냥 선천적으로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건가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들 무릎 중요합니다. 무릎 아프시고 이럴 때 막 계단 오르내리락 하시면 안 돼요. 예, 반드시 무릎 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펭귄킬러 모닝그룹어 기상청이라고 해주셨고 We're getting close to the answer, I guess, morning groovers. Like Kim said, Kim's fan morning groover said, 일기예보에 인형의 꿈.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소름 돋죠? 한 걸음 뒤에 항상 누군가가 있대요. 인형의 꿈 땡입니다. But you're very close to the answer. Sunset morning groover. 아, 이 곡 그대만 있다면, 그대만 있다면, 으악! 알 것 같기도 하고, 어렵네. 아, 진짜요? 정답을 다 거의 이렇게 말씀을 99% 해주시고, 어렵다고요? 우리 선세모닝 그룹은 쫄깃쫄깃하시네요. GOD 팬이신 5532 모닝 그룹을 also sent in. 와, 이거 러브홀릭의 그대만 있다면이요. 원곡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장르도 다르네요. So, Loveholic, you think they are the original singer. Okay, okay, I see you. 우리 얼짱님께서 정말 썸머피디님만 믿고 들었더니 익숙한 멜로디가 크크 정답은 일기예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I told you. Just trust me and you would be familiar with that melody. 5493모닝 그룹 와 닭살 일기예보에 그대만 있다면의 멜로디가 들려오면서 왕닭살이 돋았습니다. 왕닭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Like a huge bump? 잠시 백수가 되어서 모닝그루버를 통으로 듣고 문자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아, 일시적인 백수가 되셨구나. 어떤 도전하고 계신가 봐요. Whatever you are pursuing, I am rooting for you. 파이팅입니다. 5494 모닝그루버. 정답까지 파이팅 넘치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481 모닝그루버 셋. 일기예보에 그대만 있다면 Even If라는 노래로 리메이크된 줄 몰랐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모르셨죠? 모르셨죠? 아, 이럴 때 너무 뿌듯해요,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릴 때, you know, when it comes to introducing you guys to the things that you guys are not quite aware about, it feels good. It feels like I have introduced something very new to you. 어쨌든 정답은 일기예보가 맞습니다. So 일기예보 is the original musician of the song that you just listened to, Even If.

사랑해요. 이거랑 가사가 거의 멜로디가 똑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비트를 넣었을 뿐다 똑같습니다. 원곡도 저희가 들려드릴 텐데. So let me give you a little bit of information about this whole remake or sampling process. Okay, so the answer was 그대만 있다면 by 일기예보. Obviously a very popular throwback jam here in Korea, released back in 1999. 그대만 있다면 became one of the signature songs of the duo 일기예보. 일기예보의 굉장히 또 유명한 노래이잖아요. 히트곡이 꽤나 많은데 그중에서도 좀 대표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o interesting fact is that the song has been covered by numerous musicians over the years, actually, making it one of the most enduring Korean ballads of the late 1990s. 또이 노래가 러브홀릭과 러드 커넥션이 또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우리 많은 분들께서 뭐 러브홀릭이 정답이 아니냐고 이렇게 보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For example, like 5532 Morning Groover said, 오, 저는 드라마인가? 어디에서 여자 목소리로 애절하게 부른 곡이 더 기억에 남아서요. 라고 해주셨는데, I guess you're referring to Loveholic because you remember the song sung by a female musician, right? 그대만 있어야 해요. 막 이렇게 소프트하게 부르잖아. 아닌가? 이거 아니에요? 어쨌든, 나를 떠나면 안 돼요. 저도 러브홀릭 버전으로 처음 접했던 것 같은데 너드 커넥션 버전도 되게 좋아요. 너드 커넥션이 이 커버를 또 본인만의 그 되게 분위기 있는 그런 스타일로 커버를 했는데 또 좋더라고요. So there are obviously different type of versions of this song 그대만 있다면. 그리고 Julian Lerner, even if to give you a little bit of information about this, Julian Lerner is an American actor and singer. He released this song, even if in May, which was not so long ago actually, this year, 2026, as an English language remake of 일기예보's hit, 그대만 있다면. And while keeping the song's original melody and emotional core, Lerner kind of reimagined it with a contemporary pop ballad sound for a global audience. An interesting fact, Julian Lerner is actually best known as an actor, appearing in projects such as Yesterday and Zombies 4, making this remake kind of a notable crossover between his acting and also his music careers. 그래서 이 줄리안 러너는 연기자인데 요즘에는 사실 그 경계가 없는 것 같아요. 연기했다가 노래하고 싶으면은 또 능력이 되면 노래도 하고 많이들 그러잖아요. 그 기묘한 이야기에 나오는 그 조도 사실 그 DJ O Joe 제가 좋아하는 하는 뮤지션인데 그분도 사실은 연기하는 사람인데 히트곡도 많이 내고 요즘엔 세상이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오로지 연기만 바라보고 연기만 할 거야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멀티테이너가 요즘엔 대세인 것 같습니다. But anyways, I went a little off topic, but that was the song that I wanted to introduce you guys today. Julian Lerner If. 이것은 일기예보에 그대만 있다면을 샘플링한 곡입니다. Alright, 평양냉면님께서 Summoning 그대만 있다면은 일기예보 원곡이 너무 좋아요. So obviously 평양냉면, it seems like they are the fan of the original song. 그리고 김서연 모닝그룹께서 어제 처음 라디오 듣고 재미있어서 유튜브로 찾아서 구독 알림까지 눌렀네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김서연 모닝그룹. 생방송을 함께 하시니까 더 재밌죠? 앞으로 자주 찾아주세요. 그리고 닉네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저 김서현, 김서연, 뭐 이렇게 불러주세요. 써니라고 불러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닉네임 신청하시면 잘 기억해뒀다가 불러드릴게요. Welcome to the program, our new morning groover. 좋습니다, 우리 모닝 그룹들. Shall we have a listen to the original song? 여러분들 원곡 한번 들어보시죠. 일기예보에 그대만 있다면.

신나게 시작하는 코인 노래방 도착하셨습니다. Welcome. Please be seated. Oh, actually, in fact, don't be seated. Stand up and keep on dancing because it's time to party, party on this lovely, lovely morning.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듣고 계십니다. Do you guys ever remember the first time that we met together here on Morning Group? Like, how did you encounter Morning Group? How did you find out about us? 여러분들 저와의 그런 첫 만남, 계획되지 않은 그 첫 만남 기억하시나요? 어땠어요? 채널 돌리다가 어? 뭐지? 만남은 개난 어려워. 어렵지만 우리는 습관이 형성되고 이렇게 모닝그룹 커뮤니티가 되고 이제는 매일매일 함께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Now we're so close together. We're like the closest neighbors that we are always together. The first time is always difficult, but the second time, the third time, so much easier. And that's just how life is right now. 여러분들, right now, we are going to provide you a fun TMI quiz question.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께 TMI 퀴즈 나가도록 할 거예요. Of course, the TMI is going to be about me, Summer. 저에 대한 TMI입니다. 좋아요. 질문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얼른 대답해 주세요. Be quick, move your fingers. If you're driving, don't move your fingers and look front, okay? 자, 질문 나갑니다. 제가 어저께 이것을 삼켜가지고 밤에 계속 기침을 했는데요. 과연 저는 무엇을 삼켰을까요? 참고로 음식이 아닙니다. So yesterday I swallowed this and kept on coughing all the night. What on earth do you think I swallowed? 제가 뭘 삼켰을까요? And for your information, it is not food. 자, 제가 어젯밤에 무엇을 삼키고 고생을 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if you're watching me on Boynen Radio. 정말 TMI죠?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을까 했는데 어제 딱 생각했어요. 오케이, 이거 내일 TMI다. Okay, 투어스 OPPA들 가셨고요. Now we have the cutest ever girl group, Eileen Magnetic 듣고 계십니다. 신곡이 많은데 저는 이 노래가 유독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We're going to listen to a Magnetic. 9743 Morning Group.

아 대박 노바나 에미트리던 중딩 시절 소원 노래 굿굿 DJ님 기운이 활기차셔서 하루 시작도 기운내서 해보겠습니다 우! 활기찬 저와 노바나의 콤비네이션 Go Nirvana Go Summer 이런 조합이 있는 모닝그룹입니다 So please take a listen to it every single day And your life will be so much better A new morning giver said 1743 아까 라디오 헤드의 크립 나올 때 다음 노래는 너바나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바구리 팀장님 선곡에 감탄하고 있어요 저랑 텔레파시 통했네요 덕분에 금요일 출근길 신나게 갑니다 감사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Oh my gosh what a coincidence you thought about Nirvana would be played after Radiohead and we played it for you So all these kind of magic happens here on Morning Groove. It's like a magical wonderland. So just keep on listening. Trust us. 그러니까 저희 믿고 계속 듣기만 해주세요. 여러분께서는 그냥 가만히 그냥 귀만 여셔가지고 편안하게 듣고만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막 고막이 막 댄스 댄스 바운스 바운스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어? 더 들어줘. 모닝 그룹을 틀어줘. 이렇게 외침을 할 거예요. okay. 정답들이 막 오고 있습니다. You. 여러분들 같이 불러 you. 자 생일키너님께서 여의주 딱이다 라고 해주셨는데 정답들 여러분 많이들 보내고 계시죠? 어디 한번 볼까요? 1398 A new morning groover said You swallowed air or your spit 공기 아니면 침이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Sometimes you would swallow your spit and then like it would make you cough all day long right? 침 잘못 삼키면 위험해요 우리 조국 모닝그룹께서는 정답은 머리카락 Is this even possible? 머리카락 삼킬 수가 있나요? 아 머리카락이 짧으면 좀 가능할 수는 있겠다 Like maybe you wouldn't like intend to do it 그래서 머리가 길기도 하고 머리가 저는 혀에서 걸려요 무조건 입안에 들어가면 아 머리카락 막 이러면서 막 뱉거든요 So definitely it's not my hair that I swallowed yesterday Happy Life Morning Group 노래방 타임 해주시고 혹시 머리카락 와우 How can you be thinking about me swallowing my hair 어떻게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 땡땡땡땡입니다 혀에서 이미 걸려버려요 아 왔습니다 My favorite Omnis My all time favorite Blackpink Original Soundtrack 1트랙 맞아 마지막처럼 듣고 계십니다 전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요즘 나와도 떴을 노래예요 So this is Jennie, Loje, Lisa, and Jisoo. 어렸을 때 풋풋했던 시절, 우리 마지막처럼 듣고 계십니다. 나를 터질 것처럼 안아줘. 여러분들 열심히 맞추고 계시네. 선생님 목이 뭐예요? 제가 모기를 어떻게 삼깁니까? 제가 사우정이에요. 나방 이런 모기예요 제가 아닙니다. 오, 정말 상상만 해도 disgusting. How can you be saying that I would swallow my mosquitoes? 아, 모기는 절대 아니고요. 자, 다 같이 불러요.

day, like it's your last day, everyone. Enjoy it to the max. Okay, looks like somebody didn't get the question. For example, 9743 morning over asked, 네? 운전하느라고 문제를 못 들음. Okay, okay. One more time, one more time. Encore, encore. 자, 다시 TMI 퀴즈 드립니다. 어제 제가 이것을 삼켜서 밤에 계속 기침을 했어요. 과연 저는 무엇을 삼켰을까요? 음식을 삼킨 게 아닙니다. Yesterday, I swallowed this and kept coughing all through the night. What did I swallow? It's not food. 다시 것처럼 안아줘 이만 생각해 뭐가 그리 어려워 와, 제니 언니가 목청이 너무 좋네.

6297. 8시? 어, 아니요, 땡. 오, 무서운데. 네, 제가 어제 자두로 갔거든요. 근데 자두씨가 진짜 있다만 하잖아요. So no, that's not the answer. Try again, try again. 아, 약간 힌트를 드려야 되나? Okay, after reading this one more message, I'm going to provide you guys a hint, okay? 9743 Morning River said, 삼키다, 먼지, did you swallow some dust? 먼지는 뭐 맨날 삼키지 않나요? 공기가 안 좋은데 있으면 맨날 삼키고 있죠. 코로 삼키고, 입으로 삼키고. Yeah, I think I would swallow this every single day when I'm in a place where it's kind of dusty. 자, okay,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들. Looks like you guys need one. 웃겨가지고 문자 온 게. 어쨌든, 힌트는, it has to do with a product. 어떤 제품이에요, 제품. 아셨죠? 제품을 제가 의도치 않게 삼켜버렸어요. So, by accident, I ended up swallowing it just a little bit. Not even too much, just a little bit. And then I ended up coughing. Oh my god. Jenny, come on! This is King Impala featuring Jenny. Dracula. 여러분들, 혈액형이 뭐예요? I am your Dracula. The worst nightmare Dracula. 여러분들, 혈액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이 Dracula 언니가 잡아먹을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이 노래 너무 좋아요. This has been one of my favorite gems to listen to these days. Alright. 대리님께서 썸머가 삼킨 것. 정답. 커피! 커피 삼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커피 그리고 잘 나지도 않아요. I rarely have my nosebleed, so no, that's not the answer. 우리 이영진님께서는요, 소화제라고 해주셨어요. 아우, 그 땡입니다. 어떡해요, 여러분들. 맨날 어렵죠? It's so difficult every single week, and I don't know what to do. 펭귄키로님께서는요, 포기하셨어요. Looks like you gave up. You'd be just like, enjoy the music anyway. 그냥 음악 즐겨. 이 시간쯤 되면 자괴감 들어. 화를 감기셨나요? Did you swallow your anger? 아니요, 어제 화 안 났어요. 어제 저 화나게 한 사람 없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땡땡땡. 오케이, 또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것 중에 사용하는 제품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This is a product that we use every single day. And it's quite spicy. A little spicy. 약간 맵다 그래야 되나?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인데 정말 매일 하루에 많게는 세 번. So you would use this product 3 times a day or 2 times a day. 아, 정답들이 또 오고 있는데 우리 7629 모닝그룹어 비닐조각이라고 해주셨는데 땡입니다. 첫 문자인데 읽어주셨다고 좋아하셨는데 땡이요. 두 번째 문자, 세 번째 문자에는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까? Okay, finally, Morning Groovers. Oh my gosh, we have an answer. 정답 들어왔습니다. 9743 모닝그룹어, 1398 모닝그룹어께서 치약이라고 해주셨는데 정답입니다. 저 치약 삼켰어요, 모닝그룹어들. 진짜 TMI에서 이런 TMI가 어딨어요. 9743 모닝그룹어께서 차에서 내려야 하는데 정답이 궁금해서 못 내리는 치약일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Now you can get off your car now. Yeah. Now your curiosity is solved. So you can get off your car and move on and, you know, continue with your day. 여러분들을 이렇게 차에서 못 빠져나가게 하는 매력이 있구나. 558 모닝그룹어도 굿모닝, 오늘은 얌전히 하려고 했는데 치약 삼키셨군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Yes, finally you have realized that I have swallowed my toothpaste while I was brushing my teeth yesterday. 여러분들, 민준 미나맘도 치약이라고 해주셨는데 So this is what happened. I was brushing my teeth and I actually stayed at my parents' place yesterday. So I was talking to my dad while brushing my teeth. You know, I'm such a talkative person that I would just come outside the restroom while brushing my teeth to talk to someone. 제가 워낙 말이 많다 보니까 이를 닦으면서도 밖에 나와가지고 떠들면서 닦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딕션도 잘 들리지도 않고 이러는데 아빠랑 막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 이 소리가 난 거예요. 제가 삼킨 거죠. 그래서 I ran to the restroom and I spit it out, but it just won't come off. 그래서 계속 막 기침을 하면서 나중에 막 다 헹구고 해도 기침이 한 1시간 동안 계속 나더라고요. So I was talking to my dad. Oh my gosh, I keep on coughing. I just swallowed some toothpaste. And he was like, 하하하, 아빠가 쌤촉이다 막 이랬거든요. So that's what happened yesterday. 여러분들, 저의 조금 TMI였어요. 네,
치약을 삼킨 순간 꽤나 행복했습니다. 아, 내일 TMI 뭐 하지 하다가 이거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에피소드 메이커라고 할 수 있죠. 넌 저도 예뻐해 주세요. We're listening to Day 7.

0: 정답 밴드 중에서도 굉장히 피치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So I think they sing at the highest pitch, even though they're a boy band. 오, 어쩜. 특히 이 원필 씨가 장난이 아니에요. 영케이 씨 파트 부르다가 갑자기 이제 원필 씨 나오면은, 막 이러면서 꾀꼬리 소리가 나오는데. Morning Groovers, I really hope you guys to be extra careful when it comes to brushing your teeth. Don't try to have any conversation when you're brushing your teeth, even if you want to. 이를 닦을 때는 이래서 입만 닦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지루하잖아요. For 3 minutes, you have to sit still or stand still in front of the mirror and just like wipe your and brush out your teeth. That's so boring. And I just had too much to talk to, so that's what I did. I ended up having an accident.
1: 여러분들 이런 사고 당하지 않으려면 입 닦을 때는 3분 법칙을 지키시고 떠들지 않는다, 핸드폰 하지 않는다. 그렇게 명심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무도 그러지 않는데? 너만 얘기하는데?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도대체 누가 입 닦으면서 얘기하니? 라고 하실 수 있지만 just in case, because I'm always worried about you. 좋습니다. 우리 모닝 그루버들. 저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for more of Morning Groove. 제 침을 좀 더 삼키기 전에 여러분들께 잠깐 인사드릴게요. I'll be back for news headlines and to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Let's take a listen to this song. 나머지 노래 제가 들려드릴 시간 드릴게요. Day 6의

everyone. It is ti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Here we're going to talk all about good throwback memories with you guys. MZ세대와 X세대의 감성, 그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저 썸머 PD가 추억에 빠지고 싶어서 만든 코너입니다. Some people criticize that I have the taste of Aze, but who cares, right? This is Time Capsule Chronicles. And here we're going to dive into the treasure trove of memories based on different themes each week. 오늘의 Time Capsule 주제 바로 공개할게요. Today's the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is How I used to study back in the days. 오늘은 라떼 공부법이 주제입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 학창시절 공부 좀 하셨나요? From now on, please tell me about how you used to study without all the electric devices that are available now. 또 라떼는 아날로그 공부법들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We have laptops with all the electric devices these days. 요즘에는 노트북, 전자기기들 사용이 워낙 또 보편화되었다 보니 학교에 책도 잘 안 들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But back in the days, I used to carry a huge, huge backpack filled with books, my lunchbox and everything. 라떼는 좀 다르죠. 내가 공부했을 때 사용했던 학용품, 뭐 아날로그 스타일의 공부 방법, 우리는 또 깜지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썼었는데 뭐 그런 사연 다 좋습니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Think about how we used to look up words back in the days. We used those thick and giant, massive dictionaries, remember? And then there came the electronic dictionaries too. 종이사전, 전자사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부터 라떼 공부법, 라떼 공부 관련된 사연을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보내주세요. 참여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 보내드릴게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You can also participate by leaving your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공부 얘기를 하는데 또 정말 수능 금지곡이 나오네요. How ironic is this? 샤이니의 링링동.

So once again, today's topic for Time Capsule Chronicles is How I Used to Study in My Generation. 오늘은 라떼 공부법 사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For that, JKY Morning River texted, 교과서를 열심히 외우고 나면 화이트로 교과서 본문을 쫙 가리고 제가 볼펜으로 채워서 썼어요. So after memorizing what was written in the textbook, I would erase the whole text and write it down by myself with a pen. 이거 진짜 신박한 공부 방법인데요. 이런 공부법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러면 진짜 달달달 외우신 거네요. 그쵸? 그리고 텍스트를 내가 스스로 외운 걸 바탕으로 해서 채워넣기. 와, 엄청 꼼꼼하게 잘 외우셨나 보다. Looks like you had a really good memory back then. 우리 영 H 반장님께서 라떼는 영교시와 야자라는 게 있었죠. 학교에 거의 15시간 머물며 공부를 했었다는. I don't know how we used to do this back in the days. We can't even work like this these days anymore, don't we? 지금은 근무 시간 15시간 이러면 진짜 난리 나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아, 참고로 저는 야자를 가본 게 정말 손에 꼽습니다. 태어나서 한 세 번 정도 야자를 했나? 근데 오해는 마세요. 저는 개인 독서실을 다녔었거든요. So I used to study at a private library that was near my place.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진보관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남자친구랑 영화 보러 가고 놀러 가고 이랬던 것 같은데

듣고 계신 학생 여러분, 학생의 본분은 이제 연애가 아니라 공부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공부 안 하고 연애하면 저 썸머처럼 됩니다. 7214 Morning River said, 와, 라떼는 영어 공부할 때 두꺼운 사전으로 영어 단어 찾아봤었는데 영어 단어 알아보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죠. See, remember those thick and giant dictionary that we had to flip through the pages when it comes to looking up for a word for English? 진짜 전자사전보다도 훨씬 전에 이제 엄청 두꺼운 영한, 한영 사전을 저희는 항상 의지를 하면서 영어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거 찾는 것도 얼마나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합니까? 요즘에는 그냥 검색 몇 번만 하면 바로 나오는데 아 진짜 그 사전을 만든 사람도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8712 said 단어를 녹음한 테이프요. 귀에게도 선물 받았네요. 깊하고 들으면서 단어 50개씩 외웠었어요. So you would record the vocabularies to memorize them. 맞아요. 이 녹음 공부 방법도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찍찍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영어 듣기 파일 들을 때 워크맨 같은 건데 그거를 다시 되감기 하면서 다시 듣고 이런 걸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Well, we're going to continue talking more about how you used to study back in your generation.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 모닝그루버들 계속해서 라떼 공부법에 대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Here is another song that is banned for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This is Tiara, Rolly Polly.

Let's continue talking about how you used to study back in time. 브래들리 모닝그룹업계에서 라떼는 깜지 숙제도 하고 진짜 조용한 독서실에서 공부했었죠. 요즘은 스터디 카페네요. Nice day라고 해주셨습니다. 깜지 저도 기억나요. 깜지를 진짜 쓰다 보면 나중에 그 연필 때문에 손이 되게 까매졌었잖아요. 그쵸? I do remember that. You know, you had to fill out the whole entire page, writing down the things that you had to memorize with a pencil. 매일 모닝그룹업계에서 공부는 역시 깜지죠. 볼펜 두 개 붙여서 글씨 빼곡히 채워서 하얀 종이를 까맣게 만들어버리는. 근데 왜 종이는 까매지는데 제 머릿속은 더 하얘지는 걸까요? 이게 적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적는 것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머릿속이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떠들면서 적으라고 엄청 시켰던 것 같아요. 그죠? 아, 깜지 진짜 추억이네요. 저 대학교 때까지도 깜지 숙제 받았었어요. 중국어 수업을 듣는데

무조건 깜지를 만들라고 해가지고 중국어 하나도 머리에 안 들어오고 깜지만 만든 그런 기억이. 근데 깜지를 만약에 만들고 나면 되게 뿌듯하지 않나요? 우리 로드레이지 모닝그룹업계에서 영어 숙제 중에서 빽빽이 숙제가 있었어요. 연습장에 영어 단어 쓰면서 암기 흔적을 제출하라는 건데 제일 싫어했던 숙제였어요. 저는 단어 스펠링을 쓰지 않고 외우는 스타일이라서. So we had a lot of assignments like that. We had to fill in the blank page with the things that we had to memorize. 아니, 근데 결과적으로 외운 거면 된거 아닙니까? 그쵸? 이걸 채우는데 의의를 두는 것보단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The result is what matters, right? 아, 어떻게 이런 걸 일일이 확인을 했을까요? 예전에는. 그쵸? 사람마다 이게 기억을 하는 능력도 다 다른 건데. 이상훈 모닝그룹업계에서 라떼, 예전이나 지금이나 학습지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학습지 진짜 많이 했죠? 굿땡 학습지라고. 예전에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숨겨두고 잃어버렸다고 거짓말 많이 했었는데 그 피아노 의자에다가 많이 넣어놨었거든요. 학교에서 안 가져오고 참 뻔한 거짓말인데 선생님이 속아준 척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I used to always lie about it and I used to be like, oh, I left the assignments at school. 막 이렇게 얘기하고 했었는데 다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아빠도 요즘에 되게 학습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아빠 화이팅! 1388 모닝그루버 said, 써머피디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제 학창 시절에 제일 핫한 아이템은 MC 스퀘어였어요. 가격대가 있어서 부모님께 큰 마음 먹고 사주셨던 기억이 있네요. MC 스퀘어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성적이 꽤 많이 올랐던 기억이 있어요. 가끔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었던 학생 시절이 그립기도 하네요. 어른으로 살아가는 건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도 힘을 내봅니다. I know sometimes you do miss those days back in school where you only had to study without worrying about anything else. MC 스퀘어 저는 솔직히 잘 모르는데 이게 뭔가 집중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장치 아닌가요? 진짜 집중력이 향상이 되던가요? 이게 어떤 원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꽤나 많이들 사용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Well, thank you so much for sending in these messages. I'm going to announce the winner in a minute, but let's have a listen to this song. 옛날에 또 UCC가 유행했을 때 나왔던 노래죠. Here is Wonder Girls, Tell Me.

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못 올려놓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아카이브가 크게 돼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 가셔서 1012-1013 검색해보시면 you find a lot of past editions of a music boutique, you know, script, archived in the blog. 좋습니다. 오늘 크로노타입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었는데 a couple of more messages before moving on to a music boutique. Ben's Bro님 같은 경우는 late evenings and early nights are okay. And not much of an early beaver, right? Early beaver. Early bird gets the worm. 그죠? 어떤 분들은 그런 주장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worm, 이제 먹히는, 먹힘을 당하는 early bird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그 worm들의 입장은 어떻냐라는 얘기도 하신 분이 기억이 납니다. Anyways, so let's do music boutique for today. 오늘은 한 곡을 먼저 틀어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t's a song that I listened to over the weekend. 근데 라이브 버전이고요. 국내 아티스트, 인디 아티스트인데 정말 충격적으로 저는 좋았거든요. 먼저 들어보실까요? 아무 사전 지식 없이 먼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산만한 시선. Medley of two songs, I believe. 옷장 블루스 and 우주 개.

just got into the music boutique with a song I felt was probably one of the best song that I've heard in a long time. 진짜 최근에 들었던 노래 중에서 저는 굉장히 최고라고 생각됐던 그런 노래인데요. I guess some of our QT님's agree. 헤일리님께서도 와, PD님 노래 좋아요, 곡 좋아요라고 이렇게 주셨고요. 뽀글님께서도 옷장 블루스 멋집니다. 블루스 장르 이렇게 멋지게 잘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네요. Yes, coincidentally, I introduced some of the blues musicians in Korea. Actually, didn't even know about this band because 이 밴드 방금 소개해드린 밴드가 이름이 산만한 시선인데 they weren't actually known as a blues artist. 굉장히 포크 두 분이서 이제 결성한 포크 듀오인데 이렇게 블루스적인 음악을 하는 팀은 아니었거든요. So they were sort of out, not really within my radar. 정말 좋죠. It was actually a live version. And let me explain to you why I play that song. 이 곡이 어떤 곡이냐면요. Hello Rookie라는 그 제도 들어보셨나요? Hello Rookie는 이제 EBS 스페이스 공감에서 하는 이제 신인 등용문 프로그램입니다. And the one that you just heard by 산만한 시선 was selected as one of two Hello Rookie for the May of this year. 지난달 5월에 Hello Rookie로 선정된 아티스트 두 팀 중에 한 팀인데요. You know, competition to become that final two is 952팀이 지원을 해서 두 팀이 선정이 되는 겁니다. So you can kind of see what kind of competition they actually had to go through to be selected as the final two. 그죠? 정말 대고도 남을 만한 그런 실력의 그런 아티스트고 또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로 루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I wanted to talk about the role that the Hello Rookie had, the influence that they had onto a Korean indie scene. Hello Rookie는 2007년에 시작된 그런 제도인데요. EBS 스페이스 공감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에서 시작된 신인 인디 뮤지션 컨테스트 프로그램입니다. So they've been

doing this since 2007. Of course, there were some pauses in between due to some, you know, sponsorship issue and or whatnot. 하지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인디 뮤지션들을 발굴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So today I wanted to sort of get into some of the you know artists who debuted through this you know program Hello Rookie. 뭐 대표적으로는 쿠카스텐이 바로 이 2008년의 대상팀이거든요. So Cukastan won the grand prize for 2008, which was the second year of inception of Hello Rookie. 그래서 바로 이 곡을 통해서 1등 대상을 거머쥐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지만 라이브 footage는 제가 찾을 수 없었습니다. I couldn't really find a good quality live footage, but I think you would remember this song. 쿠카스텐입니다. 거울.

국가스탄 거울 2008 Grand Prize Hello Rookie winner. So 18 years ago, and you know where 국가스탄 and Hayanu stands right now. 그쵸? 지금의 위상을 생각해 보면 와, 그 당시에 국가스탄 멋졌습니다. 거울이라는 곡도 정말 좋았고요. So I'll be introducing some more musicians who debuted through Hello Rookie. 정말 훌륭한 뮤지션들이 너무 많아서. But before that, let me give you some background on the Hello Rookie that is going on right now. 좀 전에 이제 그첫 번째 곡으로 산만한 시선이 이제 지난달 위너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So Hello Rookie has been going on since 2007, but you know, with the corona, lockdown and everything, and some, situation within the broadcasting company EBS. 이 코로나도 있었고, 또 방송국이 사정 때문에 중간에 공백기도 꽤 있었습니다. Around, I think, 21, 22, 23. And, many people thought that the last stage in 2023 was gonna be the last. 그러니까 2023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라는 소문이 돌면서 그 이후로 이제 별 공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So we assumed that, it was, all over.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구글이 이 300억이라는 상생기금을 내놓는 그런 계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글이 이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해서 상생기금 300억을 기부를 하게 됩니다. 출연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바로 EBS에 출연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So as part of a 30 million won sort of a coexistence fund, 상생기금 related to Google's antitrust settlement in Korea. So they decided to give that money to EBS, and then EBS decided to invest that money in free live performances, music broadcast, and also return of Hello Rookie. 그래서 이 공감 프로그램과 또 헬로 루키 이런 프로그램에 그 돈을 쓰게 되면서 헬로 루키는 화려하게 부활을 했고요. 그래서 요즘에 다시 이제 이 헬로 루키 오디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바로 아까 들으신 밴드가 그 이제 부활된 헬로 루키를 통해서 이제 선정이 된 밴드입니다. 그런 약간의 백스토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So many more 정말 많은 뮤지션들, 어떤 분들을 소개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했는데, even the guitarist 박주원 made a debut through Hello Rookie. 사실 박주원 씨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기타를 잘 치는 분이었는데, 이 데뷔가 좀 늦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좀 약간의 늦가기 데뷔라는 말도 했었는데, So many people consider 박주원's debut through Hello Rookie a pretty late one. But you know how he is doing right now. 그래서 박주원 씨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우승한 것도 아니고 결선 진출 팀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박주원 집시의 시간.

Gypsy의 시간, 박주원, who was one of the winners, not the grand prize, winners of Hello Rookie in 2017. 그리고 굉장히 많아요. 실리카겔도 Hello Rookie 밴드였었고요. 뭐 Bye Bye Badman, Core Magazine, Rock and Roll Radio 정말 훌륭한 팀이 Hello Rookie를 통해서 발굴되었습니다. A lot of great bands and artists were discovered through this program. 계속해서 쭉 연결이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So here is a winner, not the grand prize winner, but one of the finalists for 2017. 아도이 역시 헬로 루키 밴드입니다. 아도이가 바로 이 곡으로 2017년에 파이널리스트였는데요. 들어보실까요? Saint.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n a world filled with louder and faster music, it is often the smallest songs that leave the deepest footprints. Many of us think of children's songs as something we leave behind when we grow up, but these songs are never meant for just children. They were written for the child that still lives quietly within all of us. 어른들과 어린이가 함께 듣는 동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의 시간, 동요 위클리 시작합니다. So I think if you are familiar with this segment, that's great. But if you are, you know, listening to this segment for the first time, let me just give you a brief backdrop of this segment.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 날 동요 두 곡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I am introducing a couple of children's songs every Tuesday at this hour. 근데 그냥 동요 두 곡을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라 각 동요 에 잘 어울리는 매칭이 되는 그런 대중음악을 함께 선곡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So every children's song that we introduce, feature on this segment, there will be a matching song. It could be a popular song, a pop song, or you know, 가요. It could be many different forms of music, different genres of music. 그 선곡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So let's get to our first children's song for today. It's titled 배고픈 호랑이입니다. 배고픈 호랑이. You can kind of get the vibe just by listening to the title of this song. 그죠? 배고픈 호랑이. Hungry Tiger. Hungry Tiger. 배고픈 호랑이는 국악 동요의 장르입니다. I think I've said this a couple of times. There are different genres in 동요 as well. There are, you know, what we call the ballad. So, counterpart of ballad in 동요 is 서정 동요. And there are also 국악 동요, which is a traditional Korean children's song. 약간의 그런 음계나 그런 장단 같은 것을 이 국악에서 이제 차용을 해서 이 곡을 만든 곡들이 국악 동요인데요. 배고픈 호랑이는 그런 국악 동요 장르입니다. So, 배고픈 호랑이는 이 가사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전래동화 해와 달 중에 나오는 동화 내용인데요. 이 떡장수 아주머니와 무서운 호랑이의 어떤 이 대치 장면을 아주 익살스럽게 표현한 그런 가사입니다. It's a playful scene from the Korean folk tale, The Sun and the Moon, featuring very cute and hilarious standoff between a rice cake vendor. 떡장수 아주머니, rice cake vendor and a fearsome tiger. 아이들이 굉장히 또 동요 대회에서 많이 부르는 곡이기도 한데요. Here goes the lyric. 옛날 옛날 한 옛날에 어느 깊은 산 속에 어슬렁 어슬렁 호랑이 배가 고파. A long time ago, deep in the mountains, a hungry tiger wandered here and there. 어슬렁 지나가던 떡장수 아줌매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라. Just then, a lady selling rice cakes, also a rice cake vendor lady, happened to pass by the moment she saw the tiger. 지나갈까 망설이는데, 엉 하며 무서운 호랑이 하는 말 좀 보소. She froze in surprise when she saw the tiger. She couldn't decide whether to go on or turn back. Then, with a mighty roar, the fierce tiger spoke. 어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Give me one rice cake and I won't eat you. 불쌍하고 불쌍하다. 호랑이 기세는 어디 갔나. What a pitiful sight. Where

Yes, short and sweet, don't you think? 아, 참, 황지연 어린이. 잘 불렀어요. 진짜. 이렇게 부르면은 동요대회 나가면 1등 합니다. I think she has everything it takes to win a grand prize at the 동요 contest. And this song apparently is often sung at the 동요 contest. 이 동요대회에서 많이 불리우는 또곡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짧은 곡인데, did you notice that there is a tempo change? 그죠? 뭔가 이렇게, 호랑이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죠? 지나가던 떡장수 아지매,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라. 약간 분위기 체인지가 되잖아요. And interestingly, this song uses two different 장단. 첫 번째는 약간 그 천천히 가는 국거리 장단으로 시작했다가 약간 템포가 바뀌면서 자진몰이 장단으로 이제 바뀌는. 국악동요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I think in the format of a 국악동요, you see a lot of 장단 change within a song, just to kind of describe a different situation and vibes. 잘 들었습니다. 황지현, 배고픈 호랑이. 그래서 와, 이 매칭송을 어떻게 찾을까 굉장히 고민이 되면서도 굉장히 또 쉬운 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I was kind of torn about whether to find a song about Hungry Tiger. And you know that there aren't that many popular songs that talks about Hungry Tiger, right? 그래서 이 옛날 그런 전래 동화를 거기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쓴 곡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So I was thinking of finding a song that was inspired by a folktale, traditional folktale. And 그런 곡을 생각할 때 항상 저는 이 곡이 처음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들어보실까요? 육각수입니다. 홍보가 기가 막혀.

Yes. 흥보가 기가 막혀. 육각수, love that song, 진짜. 전 정말 이 노래 좋아하거든요. So that was your matching song, the matching song for 배고픈 호랑이. So I'm assuming that this 흥보가 기가 막혀 was inspired by the 흥보전. 그래서 가사를 한번 볼게요. 아이고 성님, 동상을 나가라고 하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오 이 엄동설안에. Oh brother, you're telling me to leave. You're telling your little brother to leave. Where am I supposed to go in this bitter cold? 갈 곳이나 일러주어. At least tell me where I should go.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배기 숙제 줄여 죽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Should I head to 지리산 or 수양산 where 배기 and 숙제 starve to death? 아따 이놈아, 내가 네갈 곳까지 일러주자. 잔소리 말고 썩 꺼져라. Hey, you rascal. Do I have to tell you that too? Stop whining and get out of my house. 해지는 겨울들의 인력, 스며드는 바람에 초라한 내몸 하나둘 곳 어데요. As the winter wind sweeps across the fading fields, there's not even a place for this weary soul to rest. 어디로, 아, 이제 난 어디로 가나. 이제 떠나가는 지금, 허이여. Oh, where should I go now as I take my leave? 허이여. 허이여는? 그렇군요. 아, 잘 들었습니다. 육각수의 흥부가 기가 막혔고요. 좋습니다. So let's move on to our second song for 동요. 난 네가 좋아, 난 내가 좋아라는 곡인데요. Also kind of talks about the friendship of children, 아이들의 그 우정에 관한 그런 노래예요. 또 가사는 들어보면은 약간 확 귀에 들어오실 만큼 와 우정 예쁜 우정에 관한 노래구나. 정소유 작사 홍재은 작곡의 곡인데요. 싱어가 잠시만요. 동요상자라는 싱어들의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난 내가 좋아.

동요상자 난 내가 좋아. 랩도 나오고요. 굉장히 요즘 세대가 좋아할 만한 그런 동요이죠. Very trendy 동요 for sure, but it was actually released quite some time ago. 저는 이 리듬이 박자가 너무 좋더라고요. 난 네가 좋아, 정말 난 네가 좋아. 그 박자 있죠. 너는 특별해, 네가 자랑스러워. Such a nice, unique flow to the melody. So we can kind of see that this is about a friendship between young kids. 그래서 오, 이 친구 우정에 대한 노래가 뭐가 있을까? 많죠. 그래서 이 곡을 선곡을 해 봤습니다. 김민우입니다. 휴식 같은 친구.

휴식 같은 친구 김민우. It was a huge hit back then. 근데 가사를 다시 한번 잘 보니까 굉장히 신기합니다. So it starts by saying 여자친구가 나한테 남자들만의 우정이라는 게 뭔지 말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거든요. And this is his answer. 그럴 땐 난 가만히 웃고 있다가 너의 얼굴 떠올라 한번 웃지. 그 남자친구끼리 얘기입니다. 언젠지 난 어둠 밤길을 달려 불이 꺼진 너의 창문을 두드리고는 들어가. So I drove through the darkness and knocked on your door. 불이 꺼진 너의 창문을 두드리고는 들어가. 내 옆에 그냥 누워만 있었지. 아무 말도 필요 없었기 때문이었어. I got up and I just simply lay beside you because words weren't necessary. 한참 후에 일어나 너에게 얘기를 했었지. 너의 얼굴을 보면 편해진다고. 나의 취한 두 눈은 그렇게 웃고 있었지. 그런 나를 보면서 너도 웃었지. So this is between like a guy friends. 근데 제가 생각하는 남자들 간의 어떤 운정과는 상당히 좀 좀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표현력이 뛰어나고 이렇게 뭔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Anyways, that was the matching song for 난 네가 좋아, 김민우, 휴식 같은 친구였습니다. As we are running out of time, last song that I prepare, actually, our QT님's, I think, have noticed. 콜피스님은 요즘엔 네가 좋아 최성권 크크 상민님도 최성권이 좋아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준비한 거 아셨죠? 최성권 네가 좋아.

0: Welcome to Music Boutique. Music Boutique is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So let's get into it. 오늘 참 많은 메시지와 또 어떤 따뜻한 그런 마음들을 보여주셔서 I'm very impressed and I feel very happy, but very, sort of I felt like I ran out of gas. 하지만 오늘 준비한 Music Boutique 다시 주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o I wanted to talk about this thing called the talkbox. Talkbox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I can't really say it's an instrument. 악기라고 할 수는 없는데 talkbox라는 약간 조그만 이런 이펙트 박스 같은 게 있습니다. So 그게 뭐냐면요. 실제 악기 소리를 예를 들어서 이제 기타를 이 톡박스에 연결하고 이 톡박스에 이 튜브 같은 게 있어요. 그 튜브가 연주자의 입으로 갑니다. 그래서 연주자가 그 튜브를 물고 기타를 치거나 아니면 키보드를 치는 그런 거죠. So talk box is a device that sends the sound of an instrument, right, to a performer's mouth through a tube.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타와 아니면 키보드를 연주자의 입으로 연결을 해주는데 그 연결을 해주는 중간 이 디바이스가 톡박스라는 것인데요. 아마 톡박스가 뭐야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보시기는 했을 겁니다. So you play a guitar. Let's say you play a guitar. Make a certain note. 어떤 음을 내는데 그게 저희는 앰프를 통해서 소리가 나가죠. So it is amplified through an amplifier, right? And amplifier에서 뭔가 이 톤을 조절하면은 원하는 대로 이제 톤이 조절이 되겠죠. But our mouth kind of functions as an amplifier. So when we changed the shape of our mouth, 그래서 입 모양을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발음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 발음의 어떤 뉘앙스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기타 소리에. 좀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사람의 입이 어떻게 보면 필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So our mouth becomes a filter of either the guitar sound or the keyboard sound. 그래서 제가 클립을 하나 준비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 이 톡박스가 어떻게 이 연주가 되는지 먼저 이제 키보드로 연주를 하는데요. 키보드 소리가 이렇고 이게 입으로 연결이 되면은 튜브가 어떤 소리로 바뀌는지 설명하는 클립이 있거든요. So there's a clip that I found that really explains the mechanism behind the talk box.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 그냥 켜주시고요, 감독님. 이 클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키보드로 내는 소리죠. 아무것도 연결 안 되고 키보드로 내는 소리.
1: So to use the talk box, you're going to put the tube in your mouth, and the sound that's coming out of the tube is going to go into your mouth, and you are going to mouth words, and that's where you get the sound.
0: 네,
1: so here's what the talk box sounds like as you put it in your mouth.
2: What's up? This is a talk box, yeah. Doop doop doop doop doop doop. Tonight, yeah.
0: 신기하죠. So that exact keyboard sound is converted into that kind of sound by putting the tube to the player's mouth.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튜브를 물고 음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 모양만 발음만 하면은 so the keyboard kind of imitates that the pronunciation style of your mouth.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you heard is a keyboard, connected to a person's mouth through a tube. 하지만 기타로도 굉장히 많이 이런 게 연주가 됐었는데 아주 흔한 예로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곡인데 감독님 이 곡 한번 잠깐 밑에서 틀어주세요. 반조비 노래죠. 우와 우와 우와 어. 그래서 so you might have wondered, what does that sound come from? 우와.

So Richie Sambora, the guitarist of the band Bon Jovi, was one of the maestro of using the talk box. 그래서 기타를 톡박스에 연결하고 그 톡박스가 본인의 이제 입으로 튜브를 통해서 연결되면서 이제 기타를 연주하면 본인은 그냥 그 마이밍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So Living on a Prayer 듣고 계셨는데 그래서 반조비가 꽤 많이 이 톡박스를 사용했었는데 또 반조비의 곡으로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죠. It's My Life.

어떤 특정 발음 스타일을 입혀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날개를 달아준 거라고 볼 사람의 날개를 달아준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So it gives very humane feel to a synthesizer by a mouth serving as the filter, final filter. 그런 것입니다. So 방금 본조비는 이제 리치 삼보라 기타리스트가 이제 기타를 톡박스에 연결한 건데요.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of how synthesizer would be connected to talkbox. 아까 이제 클립 들려드린 거는 이제 신디사이저가 톡박스에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This song by Tupac, California Love라는 곡에 바로 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 피처링이 되는데요. There's this guy named Roger Troutman, who is a funk musician, right? And he is known as you know, the maestro of talkbox. 그래서 그분의 이제 톡박스 보컬이 바로 피처 아주 헤비하게 피처리 된 곡인데 it's the DNA of this song. 이 곡의 거의 그냥 심장이라고 볼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it was actually produced by Dr. Dre for Tupac. 그래서 투팍의 곡이지만 이 곡을 Roger Troutman이 톡박스를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한 그런 멜로디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Tupac, California Love.

Tupac, California Love. So people would just assume that this is Robert Trotman's vocal and some post effect to it, putting some post effect to it. 이제 녹음한 다음에 후 작업으로 이제 이펙트를 입힌 거라고 생각하는데 no, no, not at all. Actually, it is a talk box, a very iconic talk box performance by Roger Troutman, who is considered the icon of talk box. 신기하지 않나요? 그죠? 헬륨 가스라도 마셔야 되나? 이렇게. 헬륨 가스 마셔도 좀 이런데라고 이렇게 큐티님께서 늘께서 말씀해 주신데 kind of, yeah, has that feel to it. Huh? 그래서 또 이런 톡박스가 예전에만 쓰인 것이 아니라 with all this retro movement, artists these days are actively using talkbox with their music. And Bruno Mars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진짜 톡박스를 제대로 쓴 뮤지션 중에 한 명인데요. 이 24K Magic 역시 바로 시작하자마자 톡박스가 됩니다. Right off the gate, you'll hear the talkbox intro with this Bruno Mars song. 한번 들어보실까요? 24K Magic.

24K Magic, Bruno Mars.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 톡박스 제대로 쓰면 정말 멋집니다. It has to be used in the right context and the right style of music. But I think, you know, Bruno does it just so good, so well. 그래서 톡박스 얘기를 했는데 보코더라는 게 있어요. It's very kind of a similar sounding. 이제 톡박스는 입 모양으로 이제 그 사운드를 쉐입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 보코더라는 거는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은 사람의 목소리와 이 신디사이저를 전자적으로 합성을 하는 것입니다. So, talkbox, you know, physically sends an instrument sound into the performer's mouth, right? But whereas a vocoder electronically combines a human voice with a synthesizer to create this very robotic vocal effect. 그래서 Daft Punk 음악을 들으면은 보코더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Maybe next time we will delve into a vocoder. 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이 컴퓨터가 이제 사람 목소리를 신디사이저에 입히는 건데 스티비 원더도 굉장히 많이 사용한 그런 것입니다. So let me end with Peter Frampton, Show Me the Way.

0: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12-1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12-1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12-1013.
1: I wanted to continue talking about our topic for today on a music boutique as well. For musicians, there are usually those pivotal moments where artist path changes forever. 뮤지션들의 커리어에 있어서 이정표가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오늘 한번 기억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here are some defining moments for famous musicians across genres and eras. 아무래도 이 음악 커리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 turnaround point가 되는 이정표가 되는 중요한 어떤 사건이나 공연이나 어떤 녹음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프로젝트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들의 그런 중요한 순간들을 한번 오늘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까 하는데 이 첫 번째 아티스트는 첫 번째 아티스트의 모멘트는 하나의 짧은 스토리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실화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Let me take you back to the summer of 1953. 첫 번째 스토리로 1953년 여름으로 여러분을 한번 모셔가 볼까 합니다. A young man, just 18 years old, walks into a small recording studio in Memphis, Tennessee. 한 젊은이가 멤피스주의 테네시의 작은 녹음실에 들어섭니다. 나이는 18살. He is quiet and polite. 아주 조용하고 예의 바른 그런 청년이었죠. But he's not there to chase fame. He is there with $4 in his pocket and a heart full of love for his mother. 그 청년은 뭐 스타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그곳에 온 청년은 아니었고요. 그저 그냥 주머니에 $4를 쥔 채 어머니를 향한 가득한 사랑 가득한 마음만 가지고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He had seen an ad in the window of a recording studio that says you could pay a few bucks and record your own song, just a simple acetate disc to take home. 청년은 한 리코딩 스튜디오 창문에 붙어 있는 광고를 본 거예요. 몇 달러만 내면은 레코드판에 노래를 녹음해 주는 그런 서비스였어요. Not for himself, so he walked in and said he wanted to make a record, not for himself, not for radio, but as a gift for his mom, Gladys. 이 청년은 그 스튜디오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한테 드릴 선물로 음반을 녹음을 하고 싶어요. He sang two songs that day, My Happiness and That's When Your Heartache Begin. 그날 그래서 그는 두 곡을 불렀어요. My Happiness와 That's when your heart aches. Sweet and sentimental, perfect for a mother who meant the world to him. 달콤하고 감성적인 발라드였는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엄마에게 드리고 싶었던 그런 노래들입니다. The voice was young, unpolished, but there was something there, something honest, the kind of voice that could shake the world. Although nobody knew it then. 그 목소리는 굉장히 어렵고 다듬어지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굉장히 진실된 울림이 있는 목소리였어요. 아무도 몰랐죠. 물론 그 당시에는 언젠가 이 세상을 뒤흔들 목소리라는 것. He recorded the songs, tucked the little record into a sleeve and took it home. His mother Gladys was overjoyed. 그래서 그는 두 곡을 녹음해서 작은 레코드를 소중히 챙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글래디스는 사람들이 말하길 그 선물을 정말 너무나 기뻐했다고 합니다. And that was it. No headlines, no screaming fans, just a boy, a booth, and a song for his mama. 그게 다예요. 신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뭐 팬들의 환호가 있었던 거 아니고 그냥 한 소년과 작은 스튜디오 부스, 그 다음에 엄마를 위한 노래 한 장. Of course, that humble little session would become the spark. Not long after, producer Sam Phillips would hear that voice. And the rest, as they say, is rock and roll.

That was Elvis Presley. 주인공은 바로 Elvis Presley였습니다. My Happiness, original recording, 1953. 바로 그때 녹음한 그 원곡 그대로입니다. So, 18-year-old Elvis Presley walking into a Sun Records in Memphis, not to become a star, but to record a song as a gift for his mother. 엘비스 프레슬리는 잘 알려진 사실이죠. 어머니와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던.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좀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도 그 굉장한 실의에 빠진 것도 사실이죠. So he paid $4 to record two ballads onto an acetate disc as a gift to his mother. 그 당시에는 이제 판에다가 이렇게 녹음을 해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4달러를 내면은 두 곡을 녹음해서 디스크에 담아준다. 엄마한테 선물 드리려고 그 스튜디오에 갔다고 합니다. So, interesting factoid. The staff at the studio, receptionist Marion Kasker. 그 스튜디오에 이제 그 사물을 보시던 어떤 분께서 noticed his unique voice. 이 청년이 목소리가 굉장히 특이하대. 특이하네. 라고 이렇게 그 뭔가를 알아봤다고 합니다. 근데 뭔가 기록만 해두고 그냥. So she asked him, you know, what kind of singer he was, and Elvis said, "I don't sound like nobody." I don't sound like nobody. 나는 어느 누구와도 비슷하지 않습니다라고. So the receptionist, Marion, was intrigued and made a note of his name and passed his name to Sam Phillips, the producer, and also he was running that studio. 그 Sun Records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인들한테 녹음을 해주는 거니까, 뭐 그분이 이렇게 프로듀서니까 그거에 관여를 하진 않았는데, 이제, 일하시던 분이 그분한테 이제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엘비스 프레슬리의 그 노래가 탄생했고, 그 스타의 어떤 그 역사가 바로 그때 시작이 된 건데요. 참, 엄마를 위해서 녹음한 두 곡,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길로 들어섰다는 게참 흥미롭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갈게요. 비틀즈의 곡인데요. 두 번째는 If you are familiar with the pop history, there's something called the British Invasion. 뭐냐면은

이제 그 영국의 침략 어디를 침략했냐? 미국을 침략. So British invasion of the US. 바로 이 비틀즈가 미국에 상륙한 것을 두고 바로 그 British invasion의 시작이다. 뭐 비틀즈 이후로 이제 많은 뭐 Rolling Stones나 Fleetwood Mac, 아, Fleetwood Mac은 아니죠. 네, 여러 이제 밴드, The Who 같은 밴드들이 이제 미국 그런 대중들을 사로잡은 그런 계기가 됐는데, The Beatles made this historic appearance at a TV show called Ed Sullivan Show. 아주 유명한 저녁 시간에 하는 이 토크쇼였는데, 뭐 거의 모든 국민들이 보는 토크쇼인데 이제 뮤지컬 게스트가 항상 있었나 봐요. So entire generation tuned in on this night, 1964, 1964년 2월 9일 바로 방송된. So the Beatles became a cultural force in America overnight. 그래서 바로 British invasion initiated. 영국 파회 미국 시장 침략이 시작된 밤이라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그런 밤이죠. 그때 at Sullivan Show 퍼포먼스를 한번 들어보시죠. Beatles, I want to hold your hand.

코코님께서 오늘 레전드 특집인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오늘은 그 뮤직부티크에서 I wanted to do a special moment, a pivotal moment in artist history. 이 아티스트의 어떤 커리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었던 그런 어떤 퍼포먼스, 어떤 한 사건, 여러 가지 그런 순간들을 한번 기억해 보고, 그거에 맞는 또 퍼포먼스였으면 이제 노래를 틀어드리고 그런 기억하는 순간을 좀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그러니까 뭐 아티스트의 정말 운명적인 순간들 정말 이정표가 된 순간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희님께서는 브리티시 인베이전 너무 흥미로워서 많이 찾아봤어요. 엄청 흥미로운 주제라고 하셨는데 Right, as I said, the very performance by the Beatles at the Ed Sullivan Show in 1964, February 9th, 1964. Ed Sullivan Show has a huge symbolic meaning. The fact that the Beatles performed at the Ed Sullivan Show. 어떻게 보면 미국 국민들이 다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자존심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런 어떤 미국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에 영국을 대표하는 밴드가 나와서 공연을 했고 그 계기로 인해서 이 미국

대중들을 브리티시 밴드들이 사로잡았다. 그쵸? 브리티시 그런 락 밴드들의 어떤 물결이 비틀즈의 퍼포먼스를 필두로 해서 막 쉴새 없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미국도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죠. 그런 브리티시 밴드. I think I mentioned that those bands were the Beatles, of course, the Rolling Stones, the Who, the Kinks, the Animals, the Yardbirds 그런 밴드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많이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미국 밴드에게 많은 영향을 줬지만, but nowadays, it's all, you know, they influence each other. 상호 어떤 영향을 너무 많이 주고받았기 때문에 영미 이두 파워 간에 요즘에는 오히려 영국 밴드들이 더 미국의 블루그래스나 뭐 블루스 그다음에 컨트리 음악을 미국 사람들보다 더 제대로 하는 밴드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굉장히 브리티시의 어떤 글룸을 담은 미국 밴드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one example would be an American band that sounds exactly like Led Zeppelin. 그죠? 그래서 뭐 서로 그 당시에는 영향을 줬지만은 지금은 거의 뭐다 서로 너무 영향을 주고받아서 그 영미 밴드를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모모님께서 메시지 주셨는데, 와, 처음 보고 충격의 느낌이라고 하시면서, 대학가요제에서 무한궤도, 전람회 봤던 그 순간. That's what I'm talking about. That's what I mean exactly. 저도 한국 가요사에서도 분명히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I just focused on the, American and the British music scene. But if you think about Korean music scene, there were, those watershed moments, groundbreaking, turnaround point. 그 분명히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무한궤도 또 전람회. 저는 무한궤도가 굉장히 파격적이었다고 생각해요. I think as soon as you heard the intro of this song, 이 곡의 인트로를 듣자마자, 그 키보드 있죠? 따다다다다다다다, 그 듣자마자, 와, 이 친구들은 뭐냐. 이 밴드는 그냥 인트로에서 끝났다라는 그런 평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샤킹했던 그런 퍼포먼스였죠. 물론 대상을 탔고, You know the rest of history, they say. 한번 들어보시죠. 무한궤도의 대상 받은 버전입니다. 그대에게.

我来啦。

欢迎回来，欢迎继续收听TBS101.3首尔我来了。听说昨天因为时间不太够，我感想咱们都没有

TBS EFM 智慧首尔

0: 您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
1: 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
2: 天涯放映厅。

0: Yo, yo, morning groovers, get ready because it is time for Lyrics Gone Wrong, a little game where hit songs are brought to life by unexpected alter egos. The lyrics stay the same, but the delivery completely out of control.
1: 지금부터 또 오늘의 게스트가 노래 가사를 열심히 낭독해 드릴 거예요. 우리 모닝 그루버들을 위해서요. 오늘의 이 게스트가 자신만의 말투로 열심히 읽어 드릴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가사 낭독을 잘 들어보시고요. 아, 이 노래 이건 것 같은데? 떠오르시면 그 노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0: So get ready to take a guess to the song title while you hear this alter ego read out the lyrics out loud.
1: 여러분들께서는 노래 제목을 맞춰주셔야 되는 그런 예리함이 조금 필요한 코너입니다. 잘 들어보시고요. 아, 이거 이 노래다 떠오르시면 문자번호 샵1013,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0: Okay, so today's guest will be a very special guest.
1: 예전에도 모닝그루브에 한번 출연을 하셨었는데요. 오늘은 오랜만에 강주은 씨가 오셨습니다. Oh, welcome to the studio. Welcome, welcome. 강주은 씨가 이제 오셔가지고요. 가사를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어렵게 소비했어요. 그러니까 가사 잘 맞춰보시면 되겠습니다.
0: We had hard time casting 강주은 씨, so she's gonna be here reading out the lyrics right now.
1: 강주은 씨, off you go. It is your turn to read out the lyrics. 읽어주세요.
2: 민수, 그러니까 자꾸만 한 시간마다 보고 싶다고 감정 없이 말하지 않아.
3: You need to be real.
2: 흔하게 널린 그 연애 지식은 통하지 않고 100번을 넘게 사랑한다 했는데 감동 없이 말하지 마라.
3: You say you love me more than 100 times, but you need to show me, alright?
2: 그러니까 내 말은 잘 잡혀가던 분위기마저 깨버리지 않나. 여자는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 그러니까 앞으로 민수 너가, honey, 하루에 4번 사랑을 말하고
3: Tell me you love me 4 times a day, okay?
2: 그리고 웃을 때는 8번 웃고, 그렇지. 그리고 이건 내가 말하기 조금 부끄러운데 그냥 6번의 키스를 해줘.
3: Kiss me 6 times a day, okay?
2: 이것이 바로 민수가 날 어떻게 좀 열어주는 그 단 하나뿐인 그런 비밀번호야.
3: It's our secret code.
2: 그러니까 누구도 알 수 없게 그냥 너만이 나를 가질 수 있도록.
3: Yeah, you are my secret boy, Minsu.
2: 그러니까 제발 좀 아무 데서나 나타나지 마.
0: Thank you, Mr. Kang. Not Mr. Kang, Ms. Kang. Thank you, thank you.
1: 안녕히 계세요. 네, 안녕히 가시고요.
0: I'm back, morning groovers. Could you guess the title of the song?
1: 여러분들 눈치를 좀 채셨나요? 이 가사 제목, 하루에 8번, 뭐 어쩌고저쩌고 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노래 제목이 무엇일까요? 정답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0: What is the title of the song read by 강주은 씨? Let me know.
1: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 Okay, morning groovers, I know that you would have hard time trying to guess and come up with the answer, so I will give you guys some time.
1: 여러분들께 시간을 좀 제가 드릴게요.
0: We're gonna take a listen to a special song by 장현철.
1: 이 노래가요, 그 최민수 씨가 말투가 왜 점점 강준 씨로 최민수 씨가 주인공이었던 그 90년대 인기 드라마 OST입니다. 우리 박은희 팀장님께서 또 센스 있게 이 곡을 선곡을 하셨네요.
0: So let's have a listen to 장현철 걸어서 하늘까지.

이 노래가 우리 민수 오빠가 출연한 드라마 OST인데, We just listened to 걸어서 하늘까지 by 장현철 that featured 최민수, who is the husband of Mrs. 강주은. 여러분들 이 드라마 보셨나요? 카리스마 하면 또 최민수 씨 아니었어요? 그쵸? 저는 최민수 씨가 뭔가 그 라이브 무대에서 노래하는 모습으로 처음에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수인 줄 알았거든요. 내 사랑 그대 막 이런 거막 이렇게 부르셨던 것 같은데 관중석으로 막 가가지고 고해도 부르시고 뭔가 그 태토 그 오리지널 원조 태토라고 해야 되나요? 우리 최민수 씨가 출연했던 드라마 노래 듣고 오셨는데요. Okay, I'm very satisfied because I see some guesses by our morning groovers. Ooh, finally. 우리 얼짱님께서 푸하하하 강주은 씨 수고하셨어요. 정답 유나의 비밀번호 486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Good guess. 우리 5532 morning groover said 비밀번호 486이요. 강주은님 말투 흉내낸 거 너무 웃기잖아요. 라고 하셨어요. Are you guys even aware of the way she talks? Because I love 강주은 씨. 강주은 씨. 나름 TBS EFM 애청자셨을걸요? 지금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없어져가지고 너무 슬프지만 예전에 한번 뵀을 때 프로그램 잘 듣고 있다고 해주셨거든요. So yeah, well, from what I heard from her directly talking to me, she used to be an avid listener of TBS EFM. So we love 강주은 씨. 우리는 그래서 강주은 씨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듣고 계셨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썸머께서 지나치게 오버를 하는 게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558 모닝그룹범 정답 유나의 비밀번호 486 굿모닝입니다. 꽉 막힌 도로에서 갇혀서 즐겁게 듣고 있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아 그러니까요. 기분도 안 좋으실 텐데 You must feel really horrible and stressed out in that congested road. But as long as you're enjoying your time, you know, deciding to listen to 모닝그룹. 아 정말 길은 꽉 막히고 별로지만 난 모닝그룹을 들으면서 기분 좋은 아침 보낼 거야 라고 다짐을 하신 거잖아요. 그쵸? 그래요. 이왕 뭐 이렇게 된거 즐겨야죠. 라디오 들으시면서. 그쵸, 그쵸? 안전하게 운전하시고 출근 잘 하세요. 7641 Morning Groover said 안녕하세요. 출첵합니다. 정답은 유나의 비밀번호 486. 제 이름이 나와서 놀랐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So suddenly your name appeared. So the names that I've been mentioning so far are 강민수 and 강주은. 혹시 민수님이실까요? 우리 우키키키 모닝그루버? 최민수실까요, 혹시? 2481 모닝그루버 also sent in the answer. 유나의 비밀번호 486입니다. 오늘은 차분한 캐릭터라 정답 맞추기가 쉽네요. 딱 신호대기 걸려서 간만에 문자 보냅니다. 즐거운 한주 시작하세요. 라고 해줬습니다. So today's character was rather calm, so I was able to come up with the answer. Was the other characters not so calm? 그동안 뭐 누구 나왔었지? 뭐, 그, 뭐냐, 크리스티나. 아, 오케이. She's not calm, obviously. 오케이, 오케이. 인정, 인정. 도널드 트럼프. 아, 그쵸. 도널드 트럼프도 이렇게 캄한 사람은 또 아니고. 저번에 뭐, 아, 유치원 선생. 아, 그러네. 간만에 좀 이렇게 low-key, 이렇게 차분한 분이 나왔네요. 그쵸, 그쵸. 모닝그루버들, 앞으로도 우리 스페셜 게스트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Wonderhop said, 비밀번호 486 유나요. 예전에 차에서 들으니까 처음에 썸머피디님이 하는 줄 몰랐거든요. 게스트라고 하셔서. 진짜요? 게스트 맞는데 제가 하는 줄 알았다고요? 나중에 알게 되고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시간 너무 기다려집니다. 개인적으로 저가항공사 스튜어디스 분이 제일 웃겼어요. 라고. 감사합니다. 아, 제가 열심히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I'm trying to come up with all these characters. I'm pulling it off, and I'm so really glad to hear that you're really enjoying this segment. 그래요. 이 코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지 참, yeah, you might have mixed feelings about this segment, but as long as I see some people enjoying it, that makes me really happy. 우리 선셋 모닝 그룹어 바빠서 출첵 못할 뻔했는데.

네, 강준 쌤 모닝그루브에 다시 나오시는 거 듣고 완전 반가워서 출석했죠잉. 최민수님까지 강제 소환되셨어요. 최고다, 쌈모 누나. 아니, 주은 쌤. 이 와중에 정답도 맞춰야 되죠. 그럼요. That is like the whole point of the segment, guessing the answer. 여러분들, 이게 게스트는 그냥 읽어주는 사람일 뿐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맞춰주셔야 되는 그런 코너입니다. 우리 5532 모닝그루버. 어머머머머머. 트럼프 게스트 또 언제 나오셨나요? 그것만 놓쳤네요라고. Oh my god, you missed out on Donald Trump? Yeah, it was like a global guest invitation here on Morning Groove. 뭐 어쨌든 글로벌적인 좀 외교 성과라고나 할수 있을까요? 네, 모닝 그룹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해외 이제 게스트들로 하나둘씩 좀 초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중에 첫 게스트가 도널드 트럼프였어요. It's actually uploaded on our YouTube channel. TBS EFM 모닝그룹 유튜브 채널 쇼츠에 이 등장한 장면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뭐 그거 찾아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께서 트럼프는 조금 안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I'll try to work on it, 모닝그룹ers. 좋아요, 모닝그룹ers. It is time for me to reveal that answer. 가사가 조금 변형이 됐었죠. Yeah, the lyric was a little twisted because it wasn't read by me, it was read by someone else. 감정 없이 말하지 마라. 흔하게 널린 연애 지식은 통하지 않아. You say you love me more than 100 times, but you need to show me, right? 100번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나한테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는 하루에 네번 사랑을 말하고 Tell me you love me 4 times a day. This is like a rule, hidden rule amongst the couples mentioned by Yoona, the singer. 코코님께서 너무 열심히 하는 선모님이라고 하셨는데 감사해요, 감사해요. So the answer was 비밀번호 486 by Yoona가 정답이었습니다. Good guess, Morning Groovers. And also, if you are enjoying listening to this particular segment, Do let me know about the guest that you want us to cast. 여러분들, 좀 다음번에는 이 게스트 섭외해주세요. 저런 게스트 섭외해주세요. 이런 요청도 이제 보내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좀 섭외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조금 졸린 눈으로 열심히 뉴스 진행을 하는 뉴스 앵커, 뭐 섭외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이런 요청을 주시면 또 섭외를 해보도록 할게요. Or if you want a particular character, you can always send in your request. 여러분들 신청만 해주시면 저희는 열심히 섭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문자번호 #1013으로 또 많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대금의 요금이 가 됩니다. So that was the lyrics gone wrong segment for you, Morning Groovers. And we have more time left for you guys. We have news headlines and also weather update. And also, don't forget today's topic, Morning Groovers. That was, what is something that you never thought you would like but ended up loving? 오늘 MG Q&A 질문도 잊지 말아주세요. 절대 안 좋아할 것 같았는데 좋아하게 된 것.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이 문자 읽고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onder Hub continue to sing that morning입니다. 매번 출퇴근하면서 라디오로 배웠는데 오늘 휴일이라서 처음으로 유튜브로 보내요. 댓글은 써봤지만요. 진짜 너무 잘 듣고 있어요. 모닝그룹 없으면 출근 못하죠. 파이팅팅! 절대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좋아하게 된 것은 민트초코입니다. 어릴 때 치약 맛이라서 왜 먹나 치카치카를 하지 했었는데 요즘에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호불호 강한 대표 주자로 알고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취향도 바뀌나 봐요라고 해주셨습니다. Well, first of all, thank you and welcome to your viable radio. Your first viable radio. 오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시청 1일이시군요. 이렇게 또제 얼굴 보고 이렇게 좀 친밀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많이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민트초코 힘들기는 하죠. 네, 호불호 정말 세게 갈리는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민트초코 러버로서 너무너무 반가운 메시지입니다. I welcome your message as a mint chocolate lover. Alright, thank you for sharing this Wonder Hub Morning Group. 반갑고요. 자주자주 보이는 라디오 놀러와 주세요. 티봉이가 여기 인사드리고 있죠? 안녕! 소년 들었어요. 티봉이. 너무너무 귀엽죠? 배나온 티봉입니다. 뭐가 그렇게 맛있었니? Let's have a listen to that song finally. This is Yuna. 비밀번호 486.

Shall we move back in time? 오늘도 경계를 한번 넘나들어 볼까요? 원곡과 리메이크의 경계를 넘나드는 코너입니다. 노래 한 곡을 오늘도 들려드릴 거고요. 우리 모닝그루버들께서는 원곡자가 누군지 맞춰보시고 원곡자에 가진 나의 생각, 자유롭게, 느낌 이런 것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So we're going to play a song for you. Obviously a remake version or a sampled version of a song. And your job is to guess who the original artist is. Then feel free to let me know anything you know about that musician, your memories towards the musician, your feelings about their songs, and so on. We're going to be talking all about music. 그래서 음악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좀 교양 있게 나눠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So yeah, do let me know the original musician. Today, we are going to play a song called Even If. Julian Lerner의 Even If라는 노래 들어볼 건데요. You know, it might not sound so familiar to you if you listen to the song title or the musician. 좀 생소할 순 있는데 듣다 보면 어? 이거? 아 이거 그 노래잖아. 그 가수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만 믿고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딱 믿고 한번 들어보시면 정답이 떠오를 거예요. Julian Lerner의 Even If가 샘플된 곡이에요. 우리 가요의 한 획을 그은 아주 유명한 그런 그룹의 노래를 샘플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원곡 가수가 누구인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So obviously Julian Lerner's Even If is going to be a sampled version. It actually sampled a Korean song. 여러분 요즘에는 외국에서 한국 노래 샘플하는 게 유행이에요. 꽤나 많이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노래 잘 들어보시고 과연 어떤 원곡자의 노래를 샘플링을 했는지 여러분들께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Obviously, I'm going to provide you that lovely, kind hint. 여러분들에게 또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힌트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So get ready for it. 힌트 나갑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집에서 나서실 때 우산을 챙길까? 우산 챙기지 말까? 이런 결정은 이것을 보고 결정을 하죠. 그죠, 그죠? So you probably listened to this before deciding whether to bring an umbrella or not.

I gave you my hint. 문자 번호 샵 1013으로 Julian Lerner의 Even If 어떤 곡을 샘플링했는지 그 원곡자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You can leave free comments on TBS EFM's YouTube live stream. Julian Lerner의 Even If 원곡자는 누굴까요? Let's take a listen.

That was Julian Lerner, Even If. The key melody was this. You can stay by my side, you can leave me now, even if I lose everything. 여러분들 진짜 친숙한 멜로디 아니에요?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나나나 약간 좀 신나는 바이브로 들어봤었는데 That was obviously a sampled version of a particular song from Korea. 우리 한국의 가요 중에 유명한 가요 중에서 샘플링을 한 그런 곡이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뭘까요? 궁금하죠? 궁금하죠? Okay. I'm gonna read your messages. 여러분들 많이도 정답을 맞춰주셔가지고 한 분 한 분 소개해 볼게요. 코코모닝 그룹어. 날씨 챙겨주는 건 내 무릎의 관절? 여기저기 쓰시면 틀림없이 비우던데 라고 이렇게 또 재밌게 보내주셨어요. 예, 땡이에요. But that was a very cute one. 너무 귀여우세요. 우리 조금모닝 그룹어. 또 정답은 제 무릎입니다. 비가 올 예정이라는 건 제 무릎이 기가 막히게 알려준답니다. So my knees get sore if it's about to rain. So the answer is my knees. 아 진짜 이렇게 진짜 느껴진다고요? 제 친구 중에서도 그런 친구 있는데 그게 무릎 관절

안 좋다는 뜻인 거 아니면 원래 그냥 선천적으로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건가요? 안 좋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들 무릎 중요합니다. 무릎 아프시고 이럴 때막 계단 오르내리락 하시면 안 돼요. 예. 반드시 무릎 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펭귄킬러 모닝그루버 기상청이라고 해주셨고 We're getting close to the answer, I guess, morning groovers. Like Kim said, Kim's fan morning groover said, 일기예보에 인형의 꿈. 한 걸음 뒤에 항상 내가 있었는데. 소름 돋죠? 한 걸음 뒤에 항상 누군가가 있대요. 인형의 꿈 땡입니다. But you're very close to the answer. Sunset morning groover. 아, 이거 그대만 있다면 으악 알것 같기도 하고 어렵네. 아 진짜요? 정답을 다 거의 이렇게 말씀을 99% 해주시고 어렵다고요? 우리 선세모닝 그룹은 쫄깃쫄깃하시네요. G.O.D 팬이신 5532 모닝 그룹을 also sent in. 와 이거 러브홀릭의 그대만 있다면이요. 원곡이 있는 줄은 몰랐어요. 장르도 다르네요. So Loveholic, you think they are the original singer? Okay, I see you. 우리 얼짱님께서 정말 썸머피디님만 믿고 들었더니 익숙한 멜로디가 크크 정답은 일기예보여라고 해주셨습니다. I told you, just trust me, and you would be familiar with that melody. 5493 모닝 그룹 와 닭살 일기예보에 그대만 있다면의 멜로디가 들려오면서 왕닭살이 돋았습니다. 왕닭살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Like a huge bump. 잠시 백수가 되어서 모닝그루버를 통으로 듣고 문자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아, 일시적인 백수가 되셨구나. 어떤 도전하고 계신가 봐요. Whatever you are pursuing, I am rooting for you. 파이팅입니다. 5494 모닝그루버. 정답까지 파이팅 넘치게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481 모닝그루버 said, 일기예보에 그대만 있다면, even if라는 노래로 리메이크된 줄 몰랐네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모르셨죠? 아, 이럴 때 너무 뿌듯해요, 여러분들. 뭔가 여러분들이 모르는 걸 제가 이렇게 소개해드릴 때, you know, when it comes to introducing you guys to the things that you guys are not quite aware about, it feels good. It feels like I have introduced something very new to you. 어쨌든 정답은 일기예보가 맞습니다. So 일기예보 is the original musician of the song that you just listened to, even if.

근데요, 이거랑 가사가 거의 멜로디가 똑같아요. 조금 더 이렇게 비트를 넣었을 뿐, 다 똑같습니다. 원곡도 저희가 들려드릴 텐데. So let me give you a little bit of information about this whole remake or sampling process. Okay, so the answer was 그대만 있다면 by 일기예보. Obviously, a very popular throwback jam here in Korea, released back in 1999. 그대만 있다면 became one of the signature songs of the duo 일기예보. 일기예보의 굉장히 또 유명한 노래이잖아요. 히트곡이 꽤나 많은데 그 중에서도 좀 대표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So interesting fact is that the song has been covered by numerous musicians over the years, actually, making it one of the most enduring Korean ballads of the late 1990s. 또이 노래가 러브홀릭과 러드 커넥션이 또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우리 많은 분들께서 뭐 러브홀릭이 정답이 아니냐고 이렇게 보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For example, like 5532 Morning Groover said, 오, 저는 드라마인가? 어디에서 여자 목소리로 애절하게 부른 곡이 더 기억에 남아서요. 라고 해주셨는데, I guess you're referring to Loveholic because you remember the song sung by a female musician, right? 그대만 있어야 해요. 막 이렇게 소프트하게 부르잖아. 아닌가? 이거 아니에요? 어쨌든, 나를 떠나면 안 돼요. 저도 러브홀릭 버전으로 처음 접했던 것 같은데, 너드 커넥션 버전도 되게 좋아요. 너드 커넥션이 이 커버를 또 본인만의 그 되게 분위기 있는 그런 스타일로 커버를 했는데 또 좋더라고요. So there are obviously different type of versions of this song, 그대만 있다면. 그리고 Julian Lerner, even if to give you a little bit of information about this, Julian Lerner is an American actor and singer. He released this song, even if in May, which was not so long ago actually, this year 2026, as an English language remake of 일기예보's hit 그대만 있다면. And while keeping the song's original melody and emotional core, Lerner kind of reimagined it with a contemporary pop ballad sound for a global audience. An interesting fact, Julian Lerner is actually best known as an actor, appearing in projects such as Yes Day and Zombies 4, making this remake

kind of a notable crossover between his acting and also his music careers. 그래서 이 줄리안 너나는 연기자인데 요즘에는 사실 그 경계가 없는 것 같아요. 연기했다가 노래하고 싶으면은 또 능력이 되면 노래도 하고 많이들 그러잖아요. 그 기묘한 이야기에 나오는 그 조도 사실 그 DJ O Joe 제가 좋아하는 뮤지션인데 그분도 사실은 연기하는 사람인데 히트곡도 많이 내고 요즘엔 세상이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오로지 연기만 바라보고 연기만 할 거야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멀티테이너가 요즘엔 대세인 것 같습니다. But anyways, I went a little off topic, but that was the song that I wanted to introduce you guys today. Julia Lerner If. 이것은 일기예보에 그대만 있다면을 샘플링한 곡입니다. Alright, 평양냉면님께서 Summoning 그대만 있다면은 일기예보 원곡이 너무 좋아요. So obviously 평양냉면, it seems like they are the fan of the original song. 그리고 김서연 모닝그룹께서 어제 처음 라디오 듣고 재미있어서 유튜브로 찾아서 구독 알림까지 눌렀네요. 반갑습니다. 반가워요, 김서연 모닝그룹. 생방송으로 함께 하시니까 더 재밌죠? 앞으로 자주 찾아주세요. 그리고 닉네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세요. 저 김서현, 김서연 뭐 이렇게 불러주세요. 써니라고 불러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닉네임 신청하시면 잘 기억해뒀다가 불러드릴게요. Welcome to the program, our new morning groover. 좋습니다, 우리 모닝 그룹들. Shall we have a listen to the original song? 여러분들 원곡 한번 들어보시죠. 일기예보에 그대만 있다면.

상큼하게 시작하는 코인 노래방 도착하셨습니다. Welcome. Please be seated. Oh, actually, in fact, don't be seated. Stand up and keep on dancing because it's time to party, party on this lovely, lovely morning. 투어스의 첫 만남은 계획대로 되지 않아 듣고 계십니다. Do you guys ever remember the first time that we met together here on Morning Group? Like, how did you encounter Morning Group? How did you find out about us? 여러분들 저와의 그런 첫 만남, 계획되지 않은 그 첫 만남 기억하시나요? 어땠어요? 채널 돌리다가 어? 뭐지? 만남은 게는 어려워. 어렵지만 우리는 습관이 형성되고 이렇게 모닝그룹 커뮤니티가 되고 이제는 매일매일 함께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Now we're so close together. We're like the closest neighbors that we are always together. The first time is always difficult, but the second time, the third time, so much easier. And that's just how life is right now. 여러분들, right now, we are going to provide you a fun TMI quiz question.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께 TMI 퀴즈 나가도록 할 거예요. Of course, the TMI is going to be about me, Summer. 저에 대한 TMI입니다. 좋아요. 질문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얼른 대답해 주세요. Be quick, move your fingers. If you're driving, don't move your fingers and look front, okay? 자, 질문 나갑니다. 제가 어저께 이것을 삼켜가지고 밤에 계속 기침을 했는데요. 과연 저는 무엇을 삼켰을까요? 참고로 음식이 아닙니다. So yesterday I swallowed this and kept on coughing all the night. What on earth do you think I swallowed? 제가 뭘 삼켰을까요? And for your information, it is not food. 자, 제가 어젯밤에 무엇을 삼키고 고생을 했는지 문자번호 샵1013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고요. Leave your comments for free if you're watching me on Boynan Radio. 정말 TMI죠?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릴 수가 있을까 했는데 어제 딱 생각했어요. 오케이, 이거 내일 TMI다. 오케이, 투어스 OPPA들 가셨고요. Now we have the cutest ever girl group.

듣고 계십니다. 신곡이 많은데 저는 이 노래가 유독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We're going to listen to a Magnetic. Uh-oh. 9743 Morning River said. 아 대박! Nirvana 에 미쳐 있던 중딩 시절 소원. 노래 Good Good DJ님 기운이 활기차셔서 하루 시작도 기운 내서 해보겠습니다. 와 활기찬 저와 Nirvana의 combination. Go Nirvana, go summer. 이런 조합이 있는 모닝 그룹입니다. So please take a listen to it every single day, and your life will be so much better. A new morning river said. 1743. 아까 Radiohead의 Creep 나올 때 다음 노래는 너바나였으면 좋겠다 했는데 바구리 팀장님 선곡에 감탄하고 있어요. 저랑 텔레파시 통했네요. 덕분에 금요일 출근길 신나게 갑니다. 감사해요 라고 하셨습니다. Oh my gosh, what a coincidence. You thought about Nirvana would be played after Radiohead and we played it for you. So all these kind of magic happens here on Morning Groove. It's like a magical wonderland. So just keep on listening, trust us. 그러니까 저희 믿고 계속 듣기만 해주세요. 여러분께서는 그냥 가만히 그냥 귀만 여셔가지고 가만하게 듣고만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막 고막이 막 댄스 댄스 바운스 바운스 하면서 막 춤을 추면서 막 어? 더 들어줘? 모닝 그룹을 틀어줘? 이렇게 외침을 할 거예요. Okay. 정답들이 막 오고 있습니다. You. 여러분들 같이 불러 you. 자 생일키너님께서 여의주 딱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정답들 여러분 많이들 보내고 계시죠? 어디 한번 볼까요? 1398 A new morning river said You swallowed air or your spit 공기 아니면 침이라고 해주셨는데 맞아요 Sometimes you would swallow your spit and then like it would make you cough all day long, right? 침 잘못 삼키면 위험해요. 우리 조국 모닝 그룹께서는 정답은 머리카락. Is this even possible? 머리카락 삼킬 수가 있나요? 아, 머리카락이 짧으면 좀 가능할 수는 있겠다. Like, maybe you wouldn't like intend to do it? 그래서 머리가 길기도 하고, 머리가 저는 혀에서 걸려요, 무조건. 입안에 들어가면, 아, 머리카락 막! 이러면서 막 뱉거든요. So, definitely it's not my hair that I swallowed yesterday. Happy life morning, 그룹. 노래방 타임 해주시고, 혹시 머리카락, wow, how can you be thinking about me swallowing my hair? 어떻게 머리카락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지? 땡땡땡입니다. 혀에서 이미 걸려버려요. 아, 맞습니다. My favorite omnis, my all time favorite, Blackpink original soundtrack. 이번 트랙 맞아? 마지막처럼 듣고 계십니다. 전 이 노래 진짜 좋아요. 요즘 나와도 떴을 노래예요. So this is Jenny, Loje, Lisa, and Jisoo. 어렸을 때 풋풋했던 시절 우리 마지막처럼 듣고 계십니다. 나를 터질 것처럼 안아줘. 여러분들 열심히 맞추고 계시네. 선생님 목이 뭐예요? 제가 목이를 어떻게 삼깁니까? 제가 사우정이에요? 나방! 이런 목이에요 제가? 아닙니다. 오, 정말 상상만 해도 disgusting. How can you be saying that I would swallow my mosquitoes? Oh, 그러니까 모기는 절대 아니고요. 자, 다 같이 불러요.

Like it's your last day, everyone. Enjoy it to the max. Okay, looks like somebody didn't get the question. For example, 9743 monitor asked, 네? 운전하느라고 문제를 못 들음. Okay, okay. One more time, one more time. Encore, encore. 자, 다시 TMI 퀴즈 드립니다. 어제 제가 이것을 삼켜서 밤에 계속 기침을 했어요. 과연 저는 무엇을 삼켰을까요? 음식을 삼킨 게 아닙니다. Yesterday, I swallowed this and kept coughing all through the night. What did I swallow? It's not food. 떡지껏처럼 안아줘 그만 생각해 뭐가 그리 어려워 와우, 제니 언니가 목청이 너무 좋네. 마지막 사랑 이겨줘 마지막처럼 마지막처럼 리사

6297. 괄시? 어, 아니요, 땡. 오, 무서워. 근데 제가 어제 자두 먹었거든요. 근데 자두씨가 진짜 이따만 하잖아요. So no, that's not the answer. Try again, try again. 아, 약간 힌트를 드려야 되나? Okay, after reading this one more message, I'm going to provide you guys a hint, okay? 9743 Morning River said, 삼키다, 먼지, did you swallow some dust? 먼지는 뭐 맨날 삼키지 않나요? 공기가 안 좋은 데 있으면 맨날 삼키고 있죠. 코로 삼키고, 입으로 삼키고. Yeah, I think I would swallow this every single day when I'm in a place where it's kind of dusty. 자, okay,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들. Looks like you guys need one. 웃겨가지고 문자 온데. 어쨌든, 힌트는 It has to do with a product. 어떤 제품이에요, 제품. 아셨죠? 제품을 제가 의도치 않게 삼켜버렸어요. So, by accident, I ended up swallowing it just a little bit. Not even too much, just a little bit. And then I ended up coughing. Oh my god. Jenny, come on! This is Tame Impala featuring Jenny. Dracula. 여러분들 혈액형이 뭐예요? I am your Dracula. The worst nightmare Dracula. 여러분들 혈액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이 Dracula 언니가 잡아먹을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이 노래 너무 좋아요. This has been one of my favorite jams to listen to these days. Alright. 대리님께서 썸머가 삼킨 것. 정답. 커피! 커피 삼키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커피 그리고 잘 나지도 않아요. I rarely have my nosebleed, so no, that's not the answer. 우리 이영주님께서는요, 소화제라고 해주셨어요. 아우, 그 땡입니다. 어떡해요, 여러분들. 맨날 어렵죠. It's so difficult every single week, and I don't know what to do. 생일키로님께서는요, 포기하셨어요. Looks like you gave up. You'd be just like, enjoy the music anyway. 그냥 음악 즐겨. 이 시간쯤 되면 자괴감 들어. 화를 삼키셨나요? Did you swallow your anger? 아니요, 어제 화 안 났어요. 어제 저 화나게 한 사람 없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땡땡땡. 오케이, 또 힌트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매일 하는 것 중에 사용하는 제품이 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용하는 제품이에요. This is a product that we use every single day. And it's quite spicy. A little spicy. 약간 맵다 그래야 되나?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제품인데 정말 매일 하루에 많게는 세 번. So you would use this product 3 times a day or 2 times a day. 아, 정답들이 이제 오고 있는데 우리 7629 모닝 그룹어 비닐 조각이라고 해주셨는데 땡입니다. 첫 문자인데 읽어주셨다고 좋아하셨는데 땡이요. 두 번째 문자, 세 번째 문자에는 정답을 맞추실 수 있을까? Okay, finally, morning viewers. Oh my gosh, we have an answer. 정답 들어왔습니다. 9743 모닝 그룹어 1398 모닝 그룹어께서 치약이라고 해주셨는데 정답입니다. 저 치약 삼켰어요, 모닝 그룹어들. 진짜 TMI에서 이런 TMI가 어딨어요. 9743 모닝 그룹어께서 차에서 내려야 하는데 정답이 궁금해서 못 내리는 치약일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Now you can get off your car now. Yeah. Now your curiosity is solved. So you can get off your car and move on and, you know, continue with your day. 여러분들을 이렇게 차에서 못 빠져나가게 하는 매력이 있구나. 558 모닝 그룹어도 굿모닝, 오늘은 얌전히 하려고 했는데 치약 삼키셨군요 라고 하셨습니다. Yes, finally you have realized that I have swallowed my toothpaste while I was brushing my teeth yesterday. 여러분들, 민준 미나맘도 치약이라고 하셨는데 So this is what happened. I was brushing my teeth and I actually stayed at my parents' place yesterday. So I was talking to my dad while brushing my teeth. You know, I'm such a talkative person that I would just come outside the restroom while brushing my teeth to talk to someone. 제가 워낙 말이 많다 보니까 이를 닦으면서도 밖에 나와가지고 떠들면서 닦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딕션도 잘 들리지도 않고 이러는데 아빠랑 막 무슨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아! 이 소리가 난 거예요. 제가 삼킨 거죠. 그래서 I ran to the restroom and I spit it out but it just won't come off. 그래서 계속 막 기침을 하면서 나중에 막 다 헹구고 해도 기침이 한 시간 동안 계속 나더라고요. So I was talking to my dad. Oh my gosh, I keep on coughing. I just swallowed some toothpaste. And he was like, 하하하, 아빠가 쌤총이다 막 이랬거든요. So that's what happened yesterday. 여러분들, 저의 조금 TMI였어요. 근데 치약을 삼킨 순간 꽤나 행복했습니다. 아우.
내일 TMI 뭐 하지 하다가 이거 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에피소드 메이커라고 할 수 있죠. 넌 저도 예뻐해주세요. We're listening to Day 6 예뻤어 듣고 있습니다. 네가 이를 닦는 그 모습조차도

0: 밴드 중에서도 굉장히 피치가 제일 높은 것 같아요. So I think they sing at the highest pitch, even though they are a boy band. 오, 어쩜. 특히 이 원필 씨가 장난이 아니에요. 영케이 씨 파트 부르다가 갑자기 이제 원필 씨 나오면은 하악! 이러면서 꾀꼬리 소리가 나오는데. Morning Groovers, I really hope you guys to be extra careful when it comes to brushing your teeth. Don't try to have any conversation when you're brushing your teeth, even if you want to. 이를 닦을 때는 이래서 입만 닦으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지루하잖아요. For 3 minutes, you have to sit still or stand still in front of the mirror and just like wipe your and brush out your teeth. That's so boring. And I just had too much to talk to, so that's what I did. I ended up having an accident.
1: 여러분들 이런 사고 당하지 않으려면 입 닦을 때는 3분 법칙을 지키시고 떠들지 않는다, 핸드폰 하지 않는다 그렇게 명심해주세요.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무도 그러지 않는데? 너만 얘기하는데? 나는 그런 적 없는데? 도대체 누가 입 닦으면서 얘기하니? 라고 하실 수 있지만 just in case, because I'm always worried about you. 좋습니다. 우리 모닝 그룹들 저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I'll be back to you guys in a minute for more of Morning Groove. 제 침을 좀 더 삼키기 전에 여러분들께 잠깐 인사드릴게요. I'll be back for news headlines and to introduce more of your messages. Let's take a listen to this song. 나머지 노래 제가 들려드릴 시간 드릴게요. Day 6의

everyone. It is ti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Here we're going to talk all about good throwback memories with you guys. MZ세대와 X세대의 감성 그 어딘가에 머물고 있는 저 썸머 PD가 추억에 빠지고 싶어서 만든 코너입니다. Some people criticize that I have the taste of Aze, but who cares, right? This is Time Capsule Chronicles. And here we're going to dive into the treasure trove of memories based on different themes each week. 오늘의 Time Capsule 주제 바로 공개할게요. Today's theme for Time Capsule Chronicles is How I used to study back in the days. 오늘은 라떼 공부법이 주제입니다. 우리 모닝그룹어들 학창시절 공부 좀 하셨나요? From now on, please tell me about how you used to study without all the electric devices that are available now. 또 라떼는 아날로그 공부법들이 참 많았었던 것 같아요. We have laptops with all the electric devices these days. 요즘에는 노트북, 전자기기들 사용이 워낙 또 보편화되었다 보니 학교에 책도 잘 안 들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But back in the days, I used to carry a huge, huge backpack filled with books, my lunchbox and everything. 라떼는 좀 다르죠. 내가 공부했을 때 사용했던 학용품, 뭐 아날로그 스타일의 공부 방법, 우리는 또 깜지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썼었는데 뭐 그런 사연 다 좋습니다. 보내주시면 됩니다. Think about how we used to look up words back in the days. We used those thick and giant, massive dictionaries, remember? And then there came the electronic dictionaries too. 종이사전, 전자사전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부터 라떼 공부법, 라떼 공부 관련된 사연을

So once again, today's topic for Time Capsule Chronicles is How I Used to Study in My Generation. 오늘은 라떼 공부법 사연으로 받고 있습니다. For that, JKY Morning River texted, 교과서를 열심히 외우고 나면 화이트로 교과서 본문을 쫙 가리고 제가 볼펜으로 채워서 썼어요. 크크크. So after memorizing what was written in the textbook, I would erase the whole text and write it down by myself with a pen. 이거 진짜 신박한 공부 방법인데요. 이런 공부법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러면 진짜 달달달 외우신 거네요. 그쵸? 그리고 텍스트를 내가 스스로 외운 걸 바탕으로 해서 채워넣기. 와, 엄청 꼼꼼하게 잘 외우셨나 보다. Looks like you had a really good memory back then. 우리 영 H 반장님께서 라떼는 영교시와 야자라는 게 있었죠. 학교에 거의 15시간 머물며 공부를 했었다는. I don't know how we used to do this back in the days. We can't even work like this these days anymore, don't we? 지금은 근무 시간 15시간 이러면 진짜 난리 나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지. 아, 참고로 저는 야자를 가본 게 정말 손에 꼽습니다. 태어나서 한 세 번 정도 야자를 했나? 근데 오해는 마세요. 저는 개인 독서실을 다녔었거든요. So I used to study at a private library.

library that was near my place.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진보관용으로 많이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남자친구랑 영화 보러 가고 놀러 가고 이랬던 것 같은데 듣고 계신 학생 여러분, 학생의 본분은 이제 연애가 아니라 공부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공부 안 하고 연애하면 저 썸머처럼 됩니다. 7214 Morning Griver said. 와, 라떼는 영어 공부할 때 두꺼운 사전으로 영어 단어 찾아봤었는데 영어 단어 알아보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죠. See, remember those thick and giant dictionary that we had to flip through the pages when it comes to looking up for a word for English? 진짜 전자사전보다도 훨씬 전에 이제 엄청 두꺼운 영한, 한영 사전을 저희는 항상 의지를 하면서 영어 공부를 했었잖아요. 그거 찾는 것도 얼마나 또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합니까? 요즘에는 그냥 검색 몇 번만 하면 바로 나오는데 아 진짜 그 사전을 만든 사람도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8712 said 단어를 녹음한 테이프요. 귀에게도 선물 받았네요. 깊하고 들으면서 단어 50개씩 외웠었어요. So you would record the vocabularies to memorize them. 맞아요. 이 녹음 공부 방법도 진짜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걸 찍찍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영어 듣기 파일 들을 때 워크맨 같은 건데 그거를 다시 되감기 하면서 다시 듣고 이런 걸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Well, we're going to continue talking more about how you used to study back in your generation. 우리 공부를 열심히 하셨을 것 같은 모닝그루버들 계속해서 라떼 공부법에 대한 사연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1013으로 남겨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Here is another song that is banned for College Scholastic Ability Test. This is Tiara, Rolly Polly.

Let's continue talking about how you used to study back in time. 브래들리 모닝그룹업계에서 라떼는 깜지 숙제도 하고 진짜 조용한 독서실에서 공부했었죠. 요즘은 스터디 카페네요. Nice day라고 해주셨습니다. 깜지 저도 기억나요. 깜지를 진짜 쓰다 보면 나중에 그 연필 때문에 손이 되게 까매졌었잖아요. 그쵸? I do remember that. You know, you had to fill out the whole entire page, writing down the things that you had to memorize with a pencil. 메이 모닝그룹업계에서 공부는 역시 깜지죠. 볼펜 두 개 붙여서 글씨 빼곡히 채워서 하얀 종이를 까맣게 만들어버리는. 근데 왜 종이는 까매지는데 제 머릿속은 더 하얘지는 걸까요? 이게 적을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적는 거

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막 떠들면서 적으라고 엄청 시켰던 것 같아요. 그죠? 깜지 진짜 추억이네요. 저 대학교 때까지도 깜지 숙제 받았었어요. 중국어 수업을 듣는데 무조건 깜지를 만들라고 해가지고 중국어 하나도 머리에 안 들어오고 깜지만 만든 그런 기억이. 근데 깜지를 만약에 만들고 나면 되게 뿌듯하지 않나요? 우리 로드레이지 모닝그룹 업계에서 영어 숙제 중에서 빽빽이 숙제가 있었어요. 연습장에 영어 단어 쓰면서 암기 흔적을 제출하라는 건데 제일 싫어했던 숙제였어요. 저는 단어 스펠링을 쓰지 않고 외우는 스타일이라서. So we had a lot of assignments like that. We had to fill in the blank page with the things that we had to memorize. 아니, 근데 결과적으로 외운 거면 된거 아닙니까? 그쵸? 이걸 채우는데 의의를 두는 것보단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The result is what matters, right? 아, 어떻게 이런 걸 일일이 확인을 했을까요? 예전에는. 그쵸? 사람마다 이게 기억을 하는 능력도 다 다른 건데. 이 상훈 모닝그룹업계에서 라떼, 예전이나 지금이나 학습지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학습지 진짜 많이 했죠? 굿땡 학습지라고. 예전에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이제 숨겨두고 잃어버렸다고 거짓말 많이 했었는데, 그 피아노 의자에다가 많이 넣어놨었거든요. 학교에서 안 가져오고. 참 뻔한 거짓말인데 선생님이 속아준 척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I used to always lie about it, and I used to be like, "Oh, I left the assignments at school." 막 이렇게 얘기하고 했었는데 다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아닌가요? 저만 그런가요? 우리 아빠도 요즘에 되게 학습지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아빠 화이팅! 1388 Morning Groover said, 써머피디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제 학창시절에 제일 핫한 아이템은 MC 스퀘어였어요. 가격대가 있어서 부모님께 큰 마음 먹고 사주셨던 기억이 있네요. MC 스퀘어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성적이 꽤 많이 올랐던 기억이 있어요. 가끔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었던 학생 시절이 그립기도 하네요. 어른으로 살아가는 건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도 힘을 내봅니다. I know sometimes you do miss those days back in school where you only had to study without worrying about anything else. MC 스퀘어 저는 솔직히 잘 모르는데 이게 뭔가 집중력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장치 아닌가요? 진짜 집중력이 향상이 되던가요? 이게 어떤 원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거 꽤나 많이들 사용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Well, thank you so much for sending in these messages. I'm going to announce the winner in a minute, but let's have a listen to this song. 옛날에 또 UCC가 유행했을 때 나왔던 노래죠. Here is Wonder Girls, Tell Me.

0: TBS EFM.
1: The following public message is brought to you by the Korea Broadcast Advertising Corporation.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time for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music boutique. 이 코너의 스크립트를 블로그에 올려놓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못 올려놓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굉장히 아카이브가 크게 돼 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 가셔서 1012-1013 검색해보시면 you'll find a lot of past editions of a music boutique, you know, script archived in the blog. 좋습니다. 오늘 크로노타입에 대해서 이제 얘기했었는데 couple of more messages before moving on to music boutique. Ben's Brody님 같은 경우는 late evenings and early nights are okay. And not much of an early beaver, right? Early beaver. Early bird gets the worm. 그죠? 어떤 분들 그런 주장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worm, 이제 먹히는, 먹힘을 당하는 early bird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는 그 worm들의 입장은 어떻냐라는 얘기도 하신 분이 기억이 납니다. Anyways, so let's do music boutique for today. 오늘은 한 곡을 먼저 틀어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It's a song that I listened to over the weekend. 근데 라이브 버전이고요. 국내 아티스트, 인디 아티스트인데 정말 충격적으로 저는 좋았거든요. 먼저 들어보실까요? 아무 사전 지식 없이 먼저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is is 산만한 시선. Medley of two songs, I believe. 옷장 블루스 and 우주 개.

just got into the Music Boutique with a song I felt was probably one of the best songs that I've heard in a long time. 진짜 최근에 들었던 노래 중에서 저는 굉장히 최고라고 생각됐던 그런 노래인데요. I guess some of our QT님s agree. 헤일리님께서도 와, PD님 노래 좋아요, 곡 좋아요 라고 이렇게 주셨고요. 뽀글님께서도 옷장 블루스 멋집니다. 블루스 장르 이렇게 멋지게 잘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네요. Yes, coincidentally, I introduced some of the blues musicians in Korea. Actually, didn't even know about this band because 이 밴드 방금 소개해드린 밴드가 이름이 산만한 시선인데 they weren't actually known as a blues artist. 굉장히 포크 두 분 이제 두 분이서 이제 결성한 포크 듀오인데 이렇게 블루스적인 음악을 하는 팀은 아니었거든요. So they were sort of out, not really within my radar. 정말 좋죠. It was actually a live version. And let me explain to you why I play that song. 이 곡이 어떤 곡이냐면요. Hello Rookie라는 그 제도 들어보셨나요? Hello Rookie는 이제 EBS 스페이스 공감에서 하는 이제 신인 등용문 프로그램입니다. And the one that you just heard by 산만한 시선 was selected as one of two Hello Rookie for the May of this year. 지난달 5월에 Hello Rookie로 선정된 아티스트 두 팀 중에 한 팀인데요. You know, competition to become that final two is 952팀이 지원을 해서 두 팀이 선정이 되는 겁니다. So you can kind of see what kind of competition they actually had to go through to be selected as the final two. 그죠? 정말 대구도 남을 만한 그런 실력의 그런 아티스트고 또 그런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로 루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I wanted to talk about the role that the Hello Rookie had, the influence that they had onto a Korean indie scene. Hello Rookie는 2007년에 시작된 그런 제도인데요. EBS 스페이스 공감이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에서 시작된 신인 인디 뮤지션 컨테스트 프로그램입니다. So they've been doing this since 2007. Of course, there were some pauses in between due to some, you know, sponsorship issue and or whatnot. 하지만 정말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인디 뮤지션들을 발굴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So today I wanted to sort of get into some of the you know artists who debuted through this you know program Hello Rookie. 뭐 대표적으로는 구카스텐이 바로 이 2008년에 대상팀이거든요. So 구카스텐 won the grand prize for 2008, which was the second year of inception of Hello Rookie. 그래서 바로 이 곡을 통해서 1등 대상을 거머쥐었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하지만 라이브 프리즈는 제가 찾을 수 없었습니다. I couldn't really find a good quality live footage, but I think you would remember this song. 구카스텐입니다. 거울.

국가스탄 거울 2008 Grand Prize Hello Rookie winner. So 18 years ago, and you know where Kukastan and Hayanu stands right now, 그쵸? 지금의 위상을 생각해보면, 와, 그 당시에 Kukastan 멋졌습니다. 거울이라는 곡도 정말 좋았고요. So I'll be introducing some more musicians who debuted through Hello Rookie. 정말 훌륭한 뮤지션들이 너무 많아서. But before that, let me give you some background on the Hello Rookie that is going on right now. 좀 전에 이제 첫 번째 곡으로 산만한 시선이 이제 지난달 위너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So Hello Rookie has been going on since 2007, but you know, with the corona, lockdown and everything, and some situation within the broadcasting company EBS. 이 코로나도 있었고 또 방송국이 사정 때문에 중간에 공백기도 꽤 있었습니다. Around I think 21, 22, 23, and many people thought that the last stage in 2023 was gonna be the last. 그러니까 2023년을 마지막으로 폐지라는 소문이 돌면서 그 이후로 이제 별 공지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So we assumed that it was all over.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구글이 이 300억이라는 상생 기금을 내놓는 그런 계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구글이 이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해서 상생 기금 300억을 기부를 하게 됩니다. 출연을 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바로 EBS에 출연하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So as part of a 30 million won sort of a coexistence fund, 상생기금 related to Google's antitrust settlement in Korea. So they decided to give that money to EBS, and then EBS decided to invest that money in free live performances, music broadcast, and also return of Hello Rookie. 그래서 이 공감 프로그램과 또 헬로 루키 이런 프로그램에 그 돈을 쓰게 되면서 헬로 루키는 화려하게 부활을 했고요. 그래서 요즘에 다시 이제 이 헬로 루키 오디션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바로 아까 들으신 밴드가 그 이제 부활된 헬로 루키를 통해서 이제 선정이 된 밴드입니다. 그런 약간의 백스토리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So many more 정말 많은 뮤지션들, 어떤 분들을 소개해야 될지 굉장히 고민했는데 even the guitarist 박주원 made a debut through Hello Rookie. 사실 박주원 씨는 그 당시에도 굉장히 기타를 잘 치는 분이었는데 이 데뷔가 좀 늦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좀 약간의 늦가기 데뷔라는 말도 했었는데 So many people consider 박주원's debut through Hello Rookie a pretty late one. But, you know how he is doing right now. 그래서 박주원 씨 같은 경우는 2009년에 우승한 것도 아니고 결선 진출팀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박주원 집시의 시간.

Chipsy의 시간 박주원 who was one of the winners, not the grand prize winners of Hello Rookie in 2017. 그리고 굉장히 많아요. 실리카겔도 Hello Rookie 밴드였었고요. 뭐 Bye Bye Badman, Core Magazine, Rock and Roll Radio 정말 훌륭한 팀이 Hello Rookie를 통해서 발굴되었습니다. A lot of great bands and artists were discovered through this program. 계속해서 쭉 연결이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So here is a winner, not the grand prize winner, but one of the finalists for 2017. 아도이 역시 헬로 루키 밴드입니다. 아도이가 바로 이 곡으로 2017년에 파이널리스트였는데요. 들어보실까요? Saint.

Welcome back to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m your PD, DJ EQ. Just wanted to let you know that we are running an open chatting room for our listeners to come in and chat with each other. You can find our open chatting room on your KTalk app by going to open chatting channel and search for 101.2, 101.3 or TBS EFM.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한 오픈 채팅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KTal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 101.3.

In a world filled with louder and faster music, it is often the smallest songs that leave the deepest footprints. Many of us think of children's songs as something we leave behind when we grow up, but these songs are never meant for just children. They were written for the child that still lives quietly within all of us. 어른들과 어린이가 함께 듣는 동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의 시간, 동요 위클리 시작합니다. So I think if you are familiar with this segment, that's great. But if you are, you know, listening to this segment for the first time, let me just give you a brief backdrop of this segment.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 날 동요 두 곡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I am introducing a couple of children's songs every Tuesday at this hour. 근데 그냥 동요 두 곡을 소개해드리는 게 아니라 각 동요에 잘 어울리는 매칭이 되는 그런 대중음악을 함께 선곡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So every children's song that we introduce, feature on this segment, there will be a matching song. It could be a popular song, a pop song, or you know, 가요. It could be many different forms of music, different genres of music. 그 선곡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So let's get to our first children's song for today. It's titled 배고픈 호랑이입니다. 배고픈 호랑이. You can kind of get the vibe just by listening to the title of this song. 그죠? 배고픈 호랑이. Hungry Tiger. Hungry Tiger. 배고픈 호랑이는 국악 동요의 장르입니다. I think I've said this a couple of times. There are different genres in 동요 as well. There are, you know, what we call the ballad. So, counterpart of ballad in 동요 is 서정 동요. And there are also 국악 동요, which is a traditional Korean children's song. 약간의 그런 음계나 그런 장단 같은 것을 이 국악 에서 이제 차용을 해서 이 곡을 만든 곡들이 국악 동요인데요. 배고픈 호랑이는 그런 국악 동요 장르입니다. So 배고픈 호랑이는 이 가사를 들어보면 아시겠지만 전래동화 해와 달 중에 나오는 동화 내용인데요. 이 떡장수 아주머니와 무서운 호랑이의 어떤 이 대치 장면을 아주 익살스럽게 표현한 그런 가사입니다. It's a playful scene from the Korean folk tale, The Sun and the Moon, featuring very cute and hilarious standoff between a rice cake vendor, 떡장수 아주머니, rice cake vendor and a fearsome tiger. 아이들이 굉장히 또 동요 대회에서 많이 부르는 곡이기도 한데요. Here goes the lyric. 옛날 옛날 한 옛날에 어느 깊은 산 속에 어슬렁 어슬렁 호랑이 배가 고파. A long time ago, deep in the mountains, a hungry tiger wandered here and there. 어슬렁 지나가던 떡장수 아줌매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라. Just then, a lady selling rice cakes, also a rice cake vendor lady, happened to pass by the moment she saw the tiger. 지나갈까 망설이는데 엉 하며 무서운 호랑이 하는 말 좀 보소. She froze in surprise when she saw the tiger. She couldn't decide whether to go on or turn back. Then, with a mighty roar, the fierce tiger spoke. 어허,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Give me one rice cake

And I won't eat you. 불쌍하고 불쌍하다. 호랑이 기세는 어디 갔나? What a pitiful sight. Where had all the tiger's fierceness gone? 옅다, 떡 먹어라. 배고팠느냐? 떡 하나 먹고 힘내거라. Here we go. Have a rice cake. Were you that hungry? Eat your rice cake and get your strength back. 이런 내용입니다. 아주 좀 뭔가 이렇게 정겹고 우리가 알만한 그런 내용이죠. 어디서 많이 예전에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이죠. 한번 들어보시고요. 배고픈 호랑이 국악 동요이고요. The singer is 황지연 and 작사 작곡은 조원경 작사 and 김신혜 작곡입니다. 들어보시죠.

Yes, short and sweet, don't you think? 아, 참, 황지연 어린이. 잘 불렀어요. 진짜. 이렇게 부르면은 동요대회 나가면 1등 합니다. I think she has everything it takes to win grand prize at the 동요 contest. And this song apparently is often sung at the 동요 contest. 이 동요대회에서 많이 불리우는 또곡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짧은 곡인데, did you notice that there is a tempo change? 그죠? 뭔가 이렇게, 호랑이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죠? 지나가던 떡장수 아지매,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라. 약간 분위기 체인지가 되잖아요. And interestingly, this song uses two different 장단. 첫 번째는 약간 그 천천히 가는 국거리 장단으로 시작했다가 약간 템포가 바뀌면서 자진몰이 장단으로 이제 바뀌는. 국악동요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I think in the format of a 국악동요, you see a lot of 장단 change within a song, just to kind of describe a different situation and vibes. 잘 들었습니다. 황지현, 배고픈 호랑이. 그래서 와, 이 매칭송을 어떻게 찾을까 굉장히 고민이 되면서도 굉장히 또 쉬운 일이었습니다. 저에게는. I was kind of torn about whether to find a song about Hungry Tiger. And you know that there aren't that many popular songs that talks about Hungry Tiger, right? 그래서 이 옛날 그런 전래 동화를 거기서 이제 영감을 받아서 쓴 곡이 뭐가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So I was thinking of finding a song that was inspired by a folktale, traditional folktale. And 그런 곡을 생각할 때 항상 저는 이 곡이 처음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곡이기도 합니다. 들어보실까요? 육각수입니다. 홍보가 기가 막혀.

Yes. 흥보가 기가 막혀. 육각수 love that song 진짜. 전 정말 이 노래 좋아하거든요. So that was your matching song. The matching song for 배고픈 호랑이. So I'm assuming that this 흥보가 기가 막혀 was inspired by the 흥보전. 그래서 가사를 한번 볼게요. 아이고 성님 동상을 나가라고 하니 어느 곳으로 가오리오 이 엄동설안에. Oh brother, you're telling me to leave. You're telling your little brother to leave. Where am I supposed to go in this bitter cold? 갈 곳이나 일러주어. At least tell me where I should go. 지리산으로 가오리까? 배기 숙제 줄여 죽던 수양산으로 가오리까? Should I head to 지리산 or 수양산 where 배기 and 숙제 starve to death? 아따 이놈아 내가 네 갈 곳까지 일러주자. 잔소리 말고 썩 꺼져라. Hey, you rascal. Do I have to tell you that too? Stop whining and get out of my house. 해지는 겨울들력 스며드는 바람에 초라한 내 몸 하나 둘 곳 어데요. As the winter wind sweeps across the fading fields, there's not even a place for this weary soul to rest. 어디로? 아, 이제 난 어디로 가나? 이제 떠나가는 지금 허이여. Oh, where should I go now? As I take my leave. 허이여. 허이여는... 아, 잘 들었습니다. 육각수의 흥부가 기가 막혀였고요. 좋습니다. So let's move on to our second song for 동요. 난 네가 좋아, 난 내가 좋아라는 곡인데요. Also kind of talks about the friendship of you know children, 아이들의 그 우정에 관한 그런 노래예요. 또 가사는 들어보면은 약간 확 귀에 들어오실 만큼 와 우정 예쁜 우정에 관한 노래구나. 정소희 작사 홍재은 작곡의 곡인데요. 싱어가 잠시만요. 동요상자라는 싱어들의 곡입니다. 들어보시죠. 난 내가 좋아.

동요상자 난 내가 좋아. 랩도 나오고요. 굉장히 요즘 세대가 좋아할 만한 그런 동요이죠. Very trendy 동요 for sure. But it was actually released quite some time ago. 저는 이 리듬이 박자가 너무 좋더라고요. 난 네가 좋아. 정말 난 네가 좋아. 그 박자 있죠. 너는 특별해. 네가 자랑스러워. Such a nice, unique flow to the melody. So we can kind of see that this is about the friendship between young kids. 그래서 오, 이 친구 우정에 대한 노래가 뭐가 있을까? 많죠. 그래서 이 곡을 선곡을 해 봤습니다. 김민우입니다. 휴식 같은 친구.

휴식 같은 친구 김민우. It was a huge hit back then. 근데 가사를 다시 한번 잘 보니까 굉장히 신기합니다. So it starts by saying 여자친구가 나한테 남자들만의 우정이라는 게 뭔지 말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질문으로 시작하거든요. And this is his answer. 그럴 땐 난 가만히 웃고 있다가 너의 얼굴 떠올라 한번 웃지. 그 남자친구끼리의 얘기입니다. 언젠지 난 어둠 밤길을 달려 불이 꺼진 너의 창문을 두드리고는 들어가. So I drove through the darkness and knocked on your door. 불이 꺼진 너의 창문을 두드리고는 들어가. 내 옆에 그냥 누워만 있었지. 아무 말도 필요 없었기 때문이었어. I got up and I just simply lay beside you because words weren't necessary. 한참 후에 일어나 너에게 얘기를 했었지. 너의 얼굴을 보면 편해진다고. 나의 취한 두 눈은 그렇게 웃고 있었지. 그런 나를 보면서 너도 웃었지. So this is between like a guy friends. 근데 제가 생각하는 남자들 간의 어떤 운정과는 상당히 좀 좀 저렇게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표현력이 뛰어나고 이렇게 뭔가 공감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Anyways, that was the matching song for 난 네가 좋아, 김민우, 휴식 같은 친구였습니다. As we are running out of time, last song that I prepare, actually, our cutie-nims, I think, have noticed. 콜피스님은 요즘엔 네가 좋아 최성권 크크 상민님도 최성권이 좋아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준비한 거 아셨죠? 최성권 네가 좋아.

attention, please. Welcome to your morning music show. 101, 101, 101. Hey, 101, 201.

0: Welcome to Music Boutique. Music Boutique is DJ EQ's daily playlist with a story. So let's get into it. 오늘 참 많은 메시지와 또 어떤 따뜻한 그런 마음들을 보여주셔서 I'm very impressed and I feel very happy, but very, sort of I felt like I ran out of gas. 하지만 오늘 준비한 Music Boutique 다시 주유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So I wanted to talk about this thing called the talkbox. Talkbox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I can't really say it's an instrument. 악기라고 할 수는 없는데 talkbox라는 약간 조그만 이런 이펙트 박스 같은 게 있습니다. So 그게 뭐냐면요. 실제 악기 소리를 예를 들어서 이제 기타를 이 톡박스에 연결하고 이 톡박스에 이 튜브 같은 게 있어요. 그 튜브가 연주자의 입으로 갑니다. 그래서 연주자가 그 튜브를 물고 기타를 치거나 아니면 키보드를 치는 그런 거죠. So talk box is a device that sends the sound of an instrument, right, to a performer's mouth through a tube.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타와 아니면 키보드를 연주자의 입으로 연결을 해주는데 그 연결을 해주는 중간 이 디바이스가 톡박스라는 것인데요. 아마 톡박스가 뭐야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마 굉장히 많이 들어보시기는 했을 겁니다. So, you play a guitar. Let's say you play a guitar, make a certain note. 어떤 음을 내는데 그게 저희는 앰프를 통해서 소리가 나가죠. So it is amplified through an amplifier, right? And amplifier에서 뭔가 이 톤을 조절하면은 원하는 대로 이제 톤이 조절이 되겠죠. But our mouth kind of functions as an amplifier. So when we changed the shape of our mouth, 그래서 입 모양을 다르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뭐 발음을 한다거나 그러면은 그 발음의 어떤 뉘앙스가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 기타 소리에. 좀 이해가 안 가시죠? 그래서 사람의 입이 어떻게 보면 필터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So our mouth becomes a filter of either the guitar sound or the keyboard sound. 그래서 제가 클립을 하나 준비했는데 굉장히 유명한 분이 이 톡박스가 어떻게 이 연주가 되는지 먼저 이제 키보드로 연주를 하는데요. 키보드 소리가 이렇고 이게 입으로 연결이 되면은 튜브가 어떤 소리로 바뀌는지 설명하는 클립이 있거든요. So there's a clip that I found that really explains the mechanism behind the talk box. 그래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이크 그냥 켜주시고요. 감독님 이 클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키보드로 내는 소리죠. 아무것도 연결 안 되고 키보드로 내는 소리.
1: So to use the talk box, you're going to put the tube in your mouth, and the sound that's coming out of the tube is going to go into your mouth, and you are going to mouth words, and that's where you get the sound.
0: 네,
1: so here's what the talk box sounds like as you put it in your mouth.
2: 이제. What's up? This is a talk box, yeah. Doop doop doop doop doop doop. Tonight, yeah.
0: 신기하죠. So that exact keyboard sound is converted into that kind of sound by putting the tube to the player's mouth. 그러니까 이 사람이 튜브를 물고 음을 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입 모양만 발음만 하면은 so the keyboard kind of imitates that the pronunciation style of your mouth.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what you heard is a keyboard, connected to a person's mouth through a tube. 하지만 기타로도 굉장히 많이 이런 게 연주가 됐었는데 아주 흔한 예로 아주 많이 들어보셨을 곡인데 감독님 이 곡 한번 잠깐 밑에서 틀어주세요. 반조비 노래죠. 우와 우와 우와 어.

So you might have wondered, what does that sound come from? Ooh, ooh, ooh, ooh, ooh, 있죠. So Richie Sambora, the guitarist of the band Bon Jovi, was one of the maestro of using the talk box. 그래서 기타를 톡박스에 연결하고 그 톡박스가 본인의 이제 입으로 튜브를 통해서 연결되면서 이제 기타를 연주하면 본인은 그냥 그 마이밍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So Living on a Prayer 듣고 계셨는데 그래서 반조비가 꽤 많이 이 톡박스를 사용했었는데 또 반조비의 곡으로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시죠. It's My Life.

신디사이저나 기타의 어떤 표현력에 이 사람의 어떤 발음, 어떤 특정 발음 스타일을 입혀준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날개를 달아준 거라고 볼 사람의 날개를 달아준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So it gives very humane feel to synthesizer by mouth serving as the filter, final filter 그런 것입니다. So 방금 본조비는 이제 리치 삼보라 기타리스트가 이제 기타를 톡박스에 연결한 건데요. Let me give you some example of how synthesizer would be connected to talkbox. 아까 이제 클립 들려드린 거는 이제 신디사이저가 톡박스에 연결되어 있는 건데요. This song by Tupac, California Love라는 곡에 바로 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 피처링이 되는데요. There's this guy named Roger Troutman who is a funk musician, right? And he is known as you know, the maestro of talkbox. 그래서 그분의 이제 톡박스 보컬이 바로 피처 아주 헤비하게 피처리 된 곡인데 it's almost it's the DNA of this song. 이 곡의 거의 그냥 심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it was actually produced by Dr. Dre for Tupac. 그래서 투팍의 곡이지만 이 곡을 Roger Troutman이 톡박스를 통해서 이제 구현을 한 그런 멜로디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Tupac, California Love.

Tupac, California Love. So people would just assume that this is Robert Trotman's vocal and some post effect to it, putting some post effect to it. 이제 녹음한 다음에 후 작업으로 이제 이펙트를 입힌 거라고 생각하는데 no, no, not at all. Actually, it is a talkbox, a very iconic talkbox performance by Roger Troutman, who is considered the icon of talkbox. 신기하지 않나요? 그죠? 헬륨가스라도 마셔야 되나? 이렇게. 헬륨가스 마셔도 좀 이런데라고 이렇게 큐티님께서 늘께서 말씀해 주신데 kind of, yeah, has that feel to it. Huh? 그래서 또 이런 톡박스가 예전에만 쓰인 것이 아니라 with all this retro movement, artists these days are actively using talkbox with their music. And Bruno Mars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진짜 톡박스를 제대로 쓴 뮤지션 중에 한 명인데요. 이 24K Magic 역시 바로 시작하자마자 톡박스가 들립니다. Right off the gate, you'll hear the talkbox intro with this Bruno Mars song. 한번 들어보실까요? 24K Magic.

24K Magic Bruno Mars.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 톡박스 제대로 쓰면 정말 멋집니다. It has to be used in the right context and the right style of music. But I think, you know, Bruno does it just so good, so well. 그래서 톡박스 얘기를 했는데 보코더라는 게 있어요. It's very kind of a similar sounding. 이제 톡박스는 입 모양으로 이제 그 사운드를 쉐입한다고 보면 되는데 이 보코더라는 거는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은 사람의 목소리와 이 신디사이저를 전자적으로 합성을 하는 것입니다. So talkbox, you know, physically sends an instrument sound into the performer's mouth, right? But whereas a vocoder electronically combines a human voice with a synthesizer to create this very robotic vocal effect. 그래서 Daft Punk 음악을 들으면은 보코더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Maybe next time we'll delve into a vocoder. 좀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이 컴퓨터가 이제 사람 목소리를 신디사이저에 입히는 건데 스티비 원더도 굉장히 많이 사용한 그런 것입니다. So let me end with Peter Frampton, Show Me the Way.

0: 당신은 KTOK 앱 오픈 채팅 채널에서 1012-1013 또는 TBS EFM 검색하시면 오픈 채팅방 찾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Now back to our highlight edition of 101.2-101.3.
1: I wanted to continue talking about our topic for today on a music boutique as well. For musicians, there are usually those pivotal moments where artist path changes forever. 이 뮤지션들의 커리어에 있어서 이정표가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순간들을 오늘 한번 기억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here are some defining moments for famous musicians across genres and eras. 아무래도 이 음악 커리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이 턴어라운드 포인트가 되는 이정표가 되는 중요한 어떤 사건이나 공연이나 어떤 녹음이 될 수도 있고 하나의 프로젝트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들의 그런 중요한 순간들을 한번 오늘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까 하는데 이 첫 번째 아티스트는 첫 번째 아티스트의 모멘트는 하나의 짧은 스토리로 한번 준비를 해봤거든요. 실화인데 한번 들어보시죠. Let me take you back to the summer of 1953. 첫 번째 스토리로 1953년 여름으로 여러분을 한번 모셔가 볼까 합니다. A young man, just 18 years old, walks into a small recording studio in Memphis, Tennessee. 한 젊은이가 멤피스주의 테네시의 작은 녹음실에 들어섭니다. 나이는 18살. He is quiet and polite. 아주 조용하고 예의 바른 그런 청년이었죠. But he's not there to chase fame. He is there with $4 in his pocket and a heart full of love for his mother. 그 청년은 뭐 스타가 되겠다는 꿈을 갖고 그곳에 온 청년은 아니었고요. 그저 그냥 주머니에 $4를 쥔 채 어머니를 향한 가득한 사랑 가득한 마음만 가지고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He had seen an ad in the window of a recording studio that says you could pay a few bucks and record your own song, just a simple acetate disc to take home. 청년은 한 리코딩 스튜디오 창문에 붙어있는 광고를 본 거예요. 몇 달러만 내면은 레코드판에 노래를 녹음해주는 그런 서비스였어요. Not for himself, so he walked in and said he wanted to make a record, not for himself, not for radio, but as a gift for his mom, Gladys. 이 청년은 그 스튜디오에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한테 드릴 선물로 음반을 녹음을 하고 싶어요. He sang two songs that day, My Happiness and That's When Your Heartache Begin. 그날 그래서 그는 두 곡을 불렀어요. My Happiness와 That's When Your Heart Aches. Sweet and sentimental, perfect for a mother who meant the world to him. 달콤하고 감성적인 발라드였는데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엄마에게 드리고 싶었던 그런 노래들입니다. The voice was young, unpolished, but there was something there, something honest, the kind of voice that could shake the world. Although nobody knew it then. 그의 목소리는 굉장히 어렵고 다듬어지지 않은 목소리였지만 굉장히 진실된 울림이 있는 목소리였어요. 아무도 몰랐죠, 물론 그 당시에는. 언젠가 이 세상을 뒤흔들 목소리라는 것. He recorded the songs, tucked the little record into a sleeve and took it home. His mother, Gladys, was overjoyed. 그래서 그는 두 곡을 녹음해서 작은 레코드를 소중히 챙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글래디스는 사람들이 말하길 그 선물을 정말 너무나 기뻐했다고 합니다. And that was it. No headlines, no screaming fans, just a boy, a booth and a song for his mama. 그게 다예요. 신문에 나온 것도 아니고 뭐 팬들의 환호가 있었던 거 아니고 그냥 한 소년과 작은 스튜디오 부스 그 다음에 엄마를 위한 노래 한 장. Of course, that humble little session would become the spark.

Not long after, producer Sam Phillips would hear that voice. And the rest, as they say, is rock and roll history. 하지만 그 겸손한 순간이 뭔가 거대한 시작의 서막이었던 것은 아무도 알지 못했을 거예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프로듀서 샘 필립스가 그의 그 목소리 녹음을 듣게 되었고 그 다음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락앤롤의 역사가 됩니다. My Happiness 그 당시의 녹음 그대로 한번 들어보시죠.

That was Elvis Presley. 주인공은 바로 Elvis Presley였습니다. My Happiness, original recording, 1953. 바로 그때 녹음한 그 원곡 그대로입니다. So, 18-year-old Elvis Presley walking into a Sun Records in Memphis, not to become a star, but to record a song as a gift for his mother. Elvis Presley는 잘 알려진 사실이죠. 어머니와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했던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좀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도 그 굉장한 시리에 빠진 것도 사실이죠. So he paid $4 to record two ballads onto an acetate disc as a gift to his mother. 그 당시에는 이제 판에다가 이렇게 녹음을 해줬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4불을, $4를 내면은 두 곡을 녹음해서 디스크에 담아준다. 엄마한테 선물 드리려고. 그 스튜디오에 갔다고 합니다. So, interesting factoid, the staff at the studio, receptionist Marion Kasker, 그 스튜디오에 이제 그 사물을 보시던 어떤 분께서 noticed his unique voice. 이 청년이 목소리가 굉장히 특이하네 라고 이렇게 그 뭔가를 알아봤다고 합니다. 근데 뭔가 기록만 해두고 그냥 So he... She asked him, you know, what kind of singer he was. And Elvis said, I don't sound like nobody. I don't sound like nobody. 나는 어느 누구와도 비슷하지 않습니다. 라고. So the receptionist, Marion, was intrigued and made a note of his name and passed his name to Sam Phillips, the producer. And also he was running that studio. 그 Sun Records.

If you are familiar with the pop history, there's something called the British Invasion. 뭐냐면은 이제 그 영국의 침략, 어디를 침략했냐? 미국을 침략. So British Invasion of the US. 바로 이 비틀즈가 미국에 상륙한 것을 두고 바로 그 British Invasion의 시작이다. 뭐 비틀즈 이후로 이제 많은 뭐 Rolling Stones나 Fleetwood Mac, 아, Fleetwood Mac은 아니죠. 네, 여러 이제 밴드, The Who 같은 밴드들이 이제 미국 그런 대중들을 사로잡은 그런 계기가 됐는데, The Beatles made this historic appearance at a TV show called The Ed Sullivan Show. 아주 유명한 저녁 시간에 하는 이 토크쇼였는데, 뭐 거의 모든 국민들이 보는 토크쇼인데 이제 뮤지컬 게스트가 항상 있었나 봐요. So entire generation tuned in on this night, 1964, 1964년 2월 9일 바로 방송된. So the Beatles became a cultural force in America overnight. 그래서 바로 British Invasion initiated. 영국 팝의 미국 시장 침략이 시작된 밤이라고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그런 밤이죠. 그때 Ed Sullivan Show 퍼포먼스를 한번 들어보시죠. Beatles, I want to hold your hand.

Beatles, I Want to Hold Your Hand, a historic performance in 1964 at the Ed Sullivan Show. 들어보면은 뭐 솔직히 라이브는 좀 그렇네요. 그죠? 하지만 뒤에 이제 막 그 소리 지르는 그 소리 들리시죠? So, British Invasion이 시작된 그 역사적인 밤에 Beatles 곡 들으셨습니다. 한 곡만 더 하고 갈게요. Beyonce's, appearance at the Coachella Festival 2018년에 코첼라에 이제 invite 됐었는데 is often referred to as a Beychella. Beyonce 그다음에 코첼라 Beychella, Beychella라고 하는데 a landmark event in music history because as the first black woman to headline the festival too, she delivered a two-hour set that celebrated black culture and excellence. 이거는 그냥 영상으로 보셔야 되는데 The performance featured the full marching band and majorette dancers and elements inspired by historical black colleges and universities.

코코님께서 오늘 레전드 특집인가요? 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오늘은 그 뮤직보티크에서 I wanted to do a special moment, a pivotal moment in artist history. 이 아티스트의 어떤 커리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었던 그런 어떤 퍼포먼스, 어떤 한 사건, 여러 가지 그런 순간들을 한번 기억해보고, 그거에 맞는 또 퍼포먼스였으면 이제 노래를 틀어드리고 그런 기억하는 순간을 좀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그러니까 뭐 아티스트의 정말 운명적인 순간들 정말 이정표가 된 순간들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희님께서는 브리티시 인베이전 너무 흥미로워서 많이 찾아봤어요. 엄청 흥미로운 주제라고 하셨는데 Right, as I said the very performance by the Beatles at the Ed Sullivan Show in 1964, February 9th, 1964. Ed Sullivan Show has a huge symbolic meaning. The fact that the Beatles performed at the Ed Sullivan Show. 어떻게 보면 미국 국민들이 다 즐겨보는 프로그램인데 어떻게 보면 미국의 어떤 자존심 같은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런 어떤 미국을 대표하는 프로그램에 영국을 대표하는 밴드가 나와서 공연을 했고 그 계기로 인해서 이 미국 대중들을 브리티시 밴드들이 사로잡았다. 그쵸? 브리티시 그런 락 밴드들의 어떤 물결이 비틀즈의 퍼포먼스를 필두로 해서 막쉴새 없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미국도 상당 부분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죠. 그런 브리티시 밴드. I think I mentioned that those bands were the Beatles, of course. The Rolling Stones, The Who, The Kinks, The Animals, The Yardbirds 그런 밴드들이 이제 미국에 가서 많이 활동을 하기 시작해서 미국 밴드에게 많은 영향을 줬지만 But nowadays, it's all, you know, they influence each other. 상호 어떤 영향을 너무 많이 주고받았기 때문에 영미, 이두 파워 간에 요즘에는 오히려 영국 밴드들이 더 미국의 블루그래스나 뭐 블루스 그다음에 컨트리 음악을 미국 사람들보다 더 제대로 하는 밴드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굉장히 브리티시의 어떤 글룸을 담은 미국 밴드들이 있는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one example would be an American band that sounds exactly like Led Zeppelin. 그죠? 그래서 뭐 서로 그 당시에는 영향을 줬지만은 지금은 거의 뭐다 서로 너무 영향을 주고받아서 그 영미 밴드를 구분하는 게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모모님께서 메시지 주셨는데 와 처음 보고 충격의 느낌이라고 하시면서 대학가요제에서 무한궤도 전람회 봤던 그 순간 That's what I'm talking about. That's what I mean exactly. 저도 한국 가요사에서도 분명히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I just focused on the American and the British music scene. But if you think about Korean music scene, there were those watershed moments, you know, groundbreaking turnaround point. 그 분명히 있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무한궤도 또 전람회. 저는 무한궤도 가 굉장히 파격적이었다고 생각해요. I think as soon as you heard the intro of this song, 이 곡의 인트로를 듣자마자 그 키보드 있죠? 따다다다다다다다 그 듣자마자 와, 이 친구들은 뭐냐? 이 밴드는 그냥 인트로에서 끝났다라는 그런 평이 있잖아요. 그죠? 정말 shocking했던 그런 퍼포먼스였죠. 물론 대상을 탔고 you know the rest of history, they say. 한번 들어보시죠. 무한궤도의 대상 받은 버전입니다. 그대에게.

正在收听的是 FM 101.3 TBS EFM 华语节目《天涯万里情》。世界的声音，华人的世界，天涯放映厅。

TBS EFM Non-Stop Music Express。Non-stop Music Express。

TBS EFM Non-Stop Music Express。Non-Stop Music Express。